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로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이 리베티, 그대를 사랑해 들으셨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문득 갑자기 찾아오는 문자, 잘 지내? 이 한마디에 반가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죠.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지? 그때 과거에 우리의 만남은 쉼표였나 마침표였나 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의 모습도 있지만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용히 힘내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클래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아, 에너지가 필요해, 좀 조용히 내 안에서 잘 머물고 싶어 하는 분들 특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5 쓰는 분, 오늘도 인근 숲으로 산책 가신다고 신가음 배경음악 삼아 걸으며 참

인생 사는 맛 난다고. 아, 다행입니다. 1492 쓰는 분은 오늘 한 달에 한번 독서 모임 있는 날이라고 모임 회장님이시라고 이번에 나눌 책이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어서 좀 이따 10시에 시작될 독서 모임이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독서 모임 잘 하시길, 어떤 책 읽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492 쓰는 분. 자, 이번에 0179 쓰는 분입니다. 어제 수호천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의 수호천사는 바로바로 저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북돋아 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절 힘내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나 자신, 파이팅! 하시면서, 우와, 씩씩하시죠? 말로 귀한 곡 가운데 한 곡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0179 쓰는 분, 그 에너지 저도 받으면서 듣겠습니다. 말로 귀한 곡 3번 가운데 5악장. 새 천사가 노래를 불렀네. As Soon and Dry Angel. 메조소프라노 자넷 베이커, 런던 심포니 합창단, 사우스엔드 소년 합창단,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중에서 5악장 새 천사가 노래를 불렀네 들으셨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자넷 베이커, 런던 심포니 합창단, 사우스엔드 소년 합창단,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이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으실 수 있고 도널드 러니컬스 경의 지휘로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브람스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이번 공연에 관심 있으시다면 먼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5분께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려요. 당첨되신 분은 DM으로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DM 받으시면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크리스토 필리발트 폰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윌리발트 본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댄스 오브 더 블레스트 스피릿스 정령들의 춤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390 쓰는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가정음악을 듣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음악 덕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아침 즐기고 계시다고 적성에 맞는 일을 뒤늦게 찾은 사랑하는 동생 원옥이와 함께 듣고 싶어서 청하신다고 하시면서 아, 프레이어 어떤 뮤지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준비하고 또 처음 사연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동생 원옥님을 또 가정음악을 응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390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5009 친구 소개로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다고 아 피아노 전공인 친구는 성악 전공인 저의 반주자도 돼주었는데 지금은 둘 다 아기 엄마가 돼서 육아 중입니다. 육아 중에 들으면 좋다고 추천받아 듣고 있는데 추억도 생각나고 좋다고 하셨어요. 예림아 듣고 있니? 오늘도 육아팅이야. 아, 졸업 연주곡 청하셨는데 이 곡은 또 조만간 준비하도록 할게요. 5009 쓰는 분께 예림 씨와 함께 나중에 또 육아 하루 조금 쉴 수 있는 날 두 분 커피 데이트 하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알라 마르치아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헬싱키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장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알라마르치아 모데라토, 오코 카무가 주연한 헬싱키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7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요셉 단하우저입니다.

1840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피아노 제작자인 콘라드 그라츠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만든 피아노 브랜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피아노와 차별화시키면서 대중에게 강렬하게 기억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구상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뛰어난 음악의 거장들과 자신이 만든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그려서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영상이 없던 그 시절 한 폭의 그림이야말로 다양한 메시지를 시각화시키는 효과적인 홍보물이었죠. 이 중요한 그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던 그라츠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의 도시 빈에서 태어났고 그림 솜씨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화가, 베토벤을 열렬히 추앙하면서 그의 임종을 지켰던 인물 바로 요세프 단하우저였습니다. 1805년에 태어난 요세프 단하우저는 빈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교류했어요. 특히 그는 베토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의 데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단하우저는 피아노 제작자 그라츠의 의뢰를 받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가 정성을 쏟아 완성한 작품 제목은 피아노 치는 리스트. 중앙에는 그림의 주인공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요. 당연히 이 피아노는 그라츠가 제작한 것이었고요. 리스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베토벤의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리스트 왼쪽 뒤편에는 로시니와 파가니니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문학가 알렉산더 듀마와 빅토르 위고가 자리를 잡았죠. 리스트 등 뒤로 남장을 한 조르주 상드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고요. 리스트 발치에는 그의 연인 마리 다구 백작 부인이 기대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풍경은 마치 모든 예술가들이 리스트가 연주하는 피아노에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피아노의 광고 효과도 높아졌는데요. 과연 이 인물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단하우저의 작품 피아노를 치는 리스트, 현재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요세프 단하우저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가운데 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가운데 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요세프 단하우저라는 화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교류했던 화가로 참 피아노를 치는 리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상상화를 그린 인물이었는데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살롱 문화를 이 상상화 속에서 또 엿볼 수 있습니다. 문학인 또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리스트의 연주를 듣는 장면, 빅토르 위고, 듀마, 루시니, 파가니니, 쌍드, 마리다구 백작이 리스트의 연주를 아주 집중하면서 넋을 놓고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요세프 단하우저.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은 다름 아닌 이 유명한 피아노 제작자 콘라드 그라츠가 홍보를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해서 그렸게 됐다는 배경 이야기. 네. 음악 그리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듣겠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로 이루어진 3악장 구성의 곡입니다. 파울로 그라치의 오보,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1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였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파울로 그라치의 오보에,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5799 쓰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전남 구례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고 삼총사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완도라는 섬에서 함께 태어나 초중고를 함께 나오고 직장생활은 각자 흩어져 하다가 결혼생활은 서울, 양산, 구례에서 하고 있는 65년지기 친구. 와, 대단하시네요.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죠.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모임 위해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설레고 기다림에 간밤 잠을 설쳤죠. 우리 모임을 축하하는 노래 가고파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이면 늘 합창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KTX 타고 듣고 가는 중이시죠? 가정음악을. 와, 진짜 지금 차창 옆으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 삼총사 모임 잘 하시고요. 가고파는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799 쓰는 분 커피 석잔 보내드려야겠습니다. 65년 우정 계속해서 잘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9626 쓰는 분이에요. 가정음악 들으면서 아파트 계단을 10분 정도 걷고 있습니다.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00분이면 1시간 반인데 아,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다져진 습관은 아닌 것 같고요. 계단을 오르며 가정음악을 들으면서 명상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아, 이거는 뭐 거의 득도의 경지 아닌가 싶은데요. 신나고 흥겹고 템포 빠른 음악을 들으면 저 혼자 손을 휘저으며 신나는 지휘를 하죠. 아, 또 저의 진행과 함께 흥미롭다고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가정음악이라고. 9626 쓰는 분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는 마시고요. 진짜 근데 뭐 제가 걱정을 할 경지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부럽습니다. 이 꾸준함과 건강관리, 9626 쓰는 분, 가정음악과 함께 정말 쭉쭉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음료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626 쓰는 분께.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201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딤 글루즈만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28일 공연은 롯데 콘서트홀에서, 29일 공연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마르쿠스 슈덴츠의 지휘로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대한 스케일과 깊은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9시 57분입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뮤지컬 카루셀 중에서 You Never Walk Alone이었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 코러스 오브 오페라 노르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You Raise Me Up, 조셉 칼레아의 음성이었어요. 이 곡은 1610 쓰는 분의 신청곡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뭔가 생각이 엄청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청하실 때 지리한 긴 터널도 시리도록 매서운 강바람도 무상하게 흐르는 계절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하시면서 요즘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 조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1610 쓰는 분 You Raise Me Up과 함께 기분도 좀 끌어올려졌기를 바랍니다. 1610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1695, 음악에 눈물이 납니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5318 쓰는 분, You Raise Me Up 들으시면서 조시 그로반 곡으로 자주 듣는 곡인데 오늘 목소리도 왠지 슥 들어오네요 하셨어요. 1695, 5318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고요. 2046, 작년에 결혼한 저희 며느리 에스더가 어제 노인 재가복지센터 면접 보고 오늘 바로 출근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어르신들 잘 섬겨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회복지사 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며느님, 에스더님, 노인 재가 사회복지사로 첫 출근하셨군요. 정말 힘내시고 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힘을 오히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2046 쓰는 분께 커피 보냅니다. 6885,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집을 찾았어요. 도장 깨게 하듯

메뉴 하나하나 다 먹고 보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이런 밥집, 샌드위치집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죠. 6885 쓰는 분도 반갑습니다. 커피 나눌게요.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고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요요마의 첼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4251 쓰는 분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듣는 클래식이 마음을 편하게 하네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콩으로 최금호님께서는 음악은 평온히 흐르는데 볕은 뜨거워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분들 오늘도 안전 그리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전 안전 안전하세요. 2247 쓰는 분, 오늘 모조리 외부 출장 나가시고 저 혼자 가정음악과 여유롭게 조용하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기분.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4251 2247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보니까 우드리얼 4525 쓰는 분, 제주도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하며 컴퓨터 작업하고 계시다고. 또 라니오르라는 아이디인데요. 미국에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듣게 해주는 KBS 클래식 FM에 고맙다고. 제주도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고 다라방님도 댓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4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에스프레소는 커피고요. 에스프레시보는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서 뭐 이렇게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용어입니다. 에스프레시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강유미님께서 지난주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드팝 매니아셨어요. 집에는 팝 가수들의 명반들이 책장을 메우고 있었죠. 저도 아버지를 따라 그 음악들을 즐겨 들었습니다. 무료했던 어느 날 아버지의 소장 음반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생소한 클래식 음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 아버지가 클래식도 좋아하셨나? 하는 마음에 바로 턴테이블에 올려 들었던 곡 바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아련함과 힘찬 느낌이 막 교차되는 곡에 완전 빠져서 그 뒤로 매일 한 번씩은 들었답니다. 요즘도 가끔 들으면서 이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며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곡이 떠오르시겠어요. 쇼팽 역시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음악을 썼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상형을 찾았다네. 매일 밤 그녀 꿈을 꿀 정도야. 협주곡 F단조의 느린 악장을 작곡하면서 그녀를 떠올리곤 하지. 젊은 시절 쇼팽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 쇼팽은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콘스탄차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콘스탄차를 떠올리며 썼다던 협주곡 F단조 느린 악장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그런데 내성적이었던 쇼팽은 끝내 고백 한번 못하고 폴란드를 떠나게 됐고요. 이 곡도 콘스탄차가 아닌 델피나 백작 부인에게 헌정했다고 하죠. 신청하신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은 폴란드의 민속 춤곡인 마주르카 리듬이 돋보이는 악장이에요. 첫박에

강세가 오는 왈츠 강약약과는 다르게 둘째나 셋째 박에 강세를 주어서 리듬을 밀고 당기는 것이 특징인 그런 곡입니다. 마주르카 특유의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 곡, 희망하신 대로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프레데릭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1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셨습니다. 마르타 아르헤르체 피아노 샤를 듀트와가 주연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방유미 님께서는 아버지가 올드팝 매니아셨는데 동시에 그 많은 LP들 가운데 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셔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쇼팽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방유미님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이렇게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입니다.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본문에 꼭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커피를 보내드리기 위해서예요. 선정되시면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 장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계속 이어갑니다.

5471 쓰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매일 아침 나뭇님과 햇님에게 인사하며 학교를 향하는 지적장애가 있으나 그 어떤 존재보다 순수한 제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늘 듣습니다. 아이 덕분에 하늘을 쳐다보는 날이 잦은데요. 신가음과 클래식 FM의 음악은 제 아이와 제 일상의 배경음악 같은 존재입니다. 늘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브람스 헝가리 춘곡 1번을 청하셨습니다. 1852년 브람스는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를 만나게 됩니다. 레메니의 뛰어난 연주 실력에 크게 매료된 브람스는 이듬해 레메니와 함께 유럽 전역으로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에서 브람스는 다양한 헝가리 민속음악과 집시풍 선율을 수집하면서 그 이국적인 정서에 깊이 빠지게 되죠. 평생 친구이자 음악적 동반자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요세프 요아힘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여행에서였어요. 이후 브람스는 총 21곡으로 이루어진 헝가리 춘곡집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다만 브람스가 완전히 새롭게 작곡한 것은 11번, 14번, 16번 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곡들은 기존 선율을 사용한 것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레메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춘곡집은 원래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됐는데 이후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독주, 또 오케스트라 버전처럼 다양한 형태로 편곡돼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피아노 연탄곡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헝가리 춘곡 1번에 더해 4번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피아노 듀오 듀크 로멜링크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 4번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의 피아노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공간을 나누고 소리를 합하여 연주하는 모습, 또 브람스가 이 헝가리 춤곡을 지을 당시 유럽 연주 여행을 하면서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와 함께 했던 시간, 또 요세프 요하임을 만난 시간도 떠올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5471 쓰는 분, 자녀분이 매일 아침에 나무님과 햇님에게 인사하면서 학교를 향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지만 가끔씩 부모 자식 간의 우정과 사랑 그 경계에 있는 아주 애틋한 감정도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5471 쓰는 분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오늘의 마지막 곡을 만나보시죠.

4541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몸도 정신도 무겁네요. 그래도 가정음악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번 주 한 주 열심히 살아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날씨 변화 심한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요. 아침에 너무너무 필요한 커피, 바흐의 커피 칸타타 듣고 싶어요.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남편이 알려준 음악인데 예전에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침이면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커피 한 잔이죠. 작곡가 바흐도 커피를 무척 즐겼다고 합니다. 바흐가 살던 당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 나누는 문화가 유행했대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여성의 커피하우스 출입이 제한되던 시절이기도 했다네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커피하우스에서 공연도 열리곤 했고요. 이 공연을 위해 작곡된 것이 바로 바흐의 커피 칸타타입니다. 커피 칸타타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딸과 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말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내면서 당시 풍경을 담아냈어요. 가장 유명한 아리아,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지에서는 딸이 커피는 수천 번의 키스보다 달콤하고 포도주보다 부드럽다면서 커피를 향한 애정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오늘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 장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곡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커피 칸타타 가운데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지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의 연주였습니다. 3390 쓰는 분이 깜놀 라떼 중독자인데 방금 한 잔 들고 앉았는데 들켜버린 것 같다고. 라떼 중독자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108 중에 3악장 운포크 프레스토 에콘 센티멘토 오기스탱 듀메의 바이올린 루이 로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감정이라는 말을 이루는 두 글자는 서로 조금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감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느낌이라면 정은 상대의 감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뜻하지요. 정이 깊은 사람을 두고 우린 다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정함은 아마도 세상의 작은 결까지 섬세하게 느끼는 다감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음악실을 찾은 손님은 다정다감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늘은 그가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형록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1시간 준비했고요.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누고 싶으신 소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세해서 더 강렬한 피아니스트 최형록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7번째 곡

감사합니다.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일곱 번째 곡 예언의 새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계순님께서 눈치 그시 감으시고 몰입하는 모습이 다정하십니다. 아, 오프닝에 맞춰서 맞아요. 오늘 다정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윈터그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다정한 피아니스트 최형록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적어주셨고 7690번 쓰시는 분 와 라이브부터 시작하는군요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라이브로 시작해서 라이브로 끝나는 수요일 코너 KBS 음악실 초대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최형록 씨와 함께합니다. 음악의 숲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피아니스트 최형록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실이 준비한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일본 애니메이션 피아노의 숲은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 카이의 성장기를 담았지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 연주하는 카이의 자유롭고 솔직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과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피아노의 숲 콘서트가 열렸을 때 그 주인공으로 나선 피아니스트 최형록에게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2019년 센다이 콩쿨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하고 2021년 쇼팽 콩쿨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던 피아니스트 최형록을 유독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도 같이

0: 것이지요. 그의 자유롭고 대범한 해석은 때론 폭풍 같은 탁언보다 담담하고 섬세한 노래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걸 들려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최형록이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5년 감성 남매 듀오 블리쉬 녹턴을 결성, 룬이라는 부캐로 활동하며 작곡, 노래, 연주, 심지어는 댄스도 직접 소화하고 있습니다. 음악 앞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게, 누구보다 섬세하게 마음을 쏟아온 음악가, 치유의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최형록이 이번 주 일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벨베데레로 마음 어루만지기에 나섭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피아니스트 최형록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여기 보고.
0: 네,
1: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최형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KBS 음악실
0: 네,
1: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너무 떨리지만은 오늘 너무 감사한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신 곡이 이제 수만 숲의 전경 중 이제 예언하는 새였는데 새가 이렇게 살포시 날개 떠는 듯한 그런 날갯짓도 느낄 네. 수 있었고 참 신비로웠는데 이 곡을 첫 곡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1: 우선은 이 숲의 전경 중에서 뭐 여러 곡이 있지만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떤 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와 좀 닮아 있는 그런 걸 슈만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0: 네.
1: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0: 예.
1: 이번에 제 리사이틀 테마에 조금 더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에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네, 선곡했습니다.
0: 아,
1: 네.
0: 너무 좋았어요. 저도 슈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1: 네.
0: 5월 17일 일요일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예술전당 IBK홀에서 리사이트를 갔는데 부제는 벨베데레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 벨베데레라는 의미가 건축 용어인데
0: 건축 용어?
1: 네. 건축 구조를 말하더라고요.
0: 예.
1: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전망을 뜻하는 건축 구조를 말하고
0: 네.
1: 굉장히 많이 유명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도 있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유학 시절 때 그때 갔었던 인상도 너무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0: 예.
1: 네, 그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이 말년까지 살았던 생가의 이름이 르 벨베데레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도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이게 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아직 가보지는 못하셨고.
1: 근데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볼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라벨 곡도 선곡을 했고, 네. 그래서 이 벨베데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전망을 좀 선사하고 네. 싶다라는 생각에
0: 와.
1: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최영록 피아노 리사이틀 벨베데레
1: 네. 네,
0: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아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최영록 씨의 연주를 저희가 음악실에서 많이 선곡을 했었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왜냐하면 2024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 음반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 씨와 함께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클래식 FM과도 참 인연이 깊은 음악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한 공연이 최근 또 멋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축하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서울예술상이라는 네, 시상식에서 저희가 스팟 포커스상이라는 상을 이제 수상을 네. 했고요. 네.
0: 그게 어떤 상이에요? 스팟 포커스?
1: 스팟 포커스 상이 예전에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이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서 스팟 포커스 상으로 새롭게 신설된 상이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인 음악가들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음악성을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네. 작품들을 네. 네, 선정해서 네. 네,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 임동민 씨도 이제 전에 여기 오셨었었는데 이 여러 가지 곡들을 뭐 다 잘하시지만은 이제 20세기 현대 곡들을 또 좋아하시고 이제 네.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함께 현대 작품을 연주한 공연을 하셨었는데 네. 아, 그 자리가 참 좋아서 잘 연주되지 않는 작품을 네. 작품성 있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연주해서 네. 또 수상하시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아, 이렇게 젊은 연주자들께서 멋진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동민 씨와 같이 얘기를 네. 나눌 때 저희가 공통점이 20세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0: 아, 최영록 씨도 네, 네. 그래서 낭만 음악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네요.
1: 이렇게 제가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근데 유독 이제 낭만 시대 20세기 음악을 또 유독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시도되던 시대였고 네. 굉장히 참신하고 기발한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서
0: 네, 네.
1: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좀 좋은 기회로 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네. 뿌듯했습니다.
0: 아, 네. 너무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임동민 씨와의 작업하시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좀 둘 다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0: 네네. 네
1: 그래서
0: 동민 씨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둘 다 굉장히 내향형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한참 형이니까 그래서 아, 좀 먼저 친해져야지 이렇게 좀 잘 다가갔는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따뜻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0: 네네.
1: 쉽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음악적인 교류도 훨씬 더 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안 그래 보이시는데 훨씬 형이시군요. 너무 어려 보이셔서 최영록 씨.
1: 8살 차이 나는 거.
0: 아,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번 이어지는 라이브 연주 역시 이번 주 일요일에 들려주실 곡이죠. 라벨의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라벨이 표현하는 새 소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라벨 거울 그러네. 작품 중에 슬픈 새라는 작품과
0: 네.
1: 그리고 바다 위의 작은 배라는 곡을 연주할 텐데 이 곡은 또 들어보시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파도가 넘실대는
0: 네.
1: 바다 위에 이렇게 작은 배가 위태위태하게 여리지만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 섬세한 세계로 함께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최영록 씨가 특별한 공연 선물을 음악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5월 17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릴 최영록의 피아노 리사이틀 벨베데레의 KBS 음악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저희에게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 생방송 중에 신청해 주신 사연 가운데 저희가 5분 추첨해서 각 2장씩 총 10분께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초대석이 끝난 후에 개별 연락드리겠고 또 오늘자 선곡표에도 게시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게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날이죠. KBS 콩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이 현장 보시면서 느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벨의 거울 가운데 두 번째 곡 슬픈 새들,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최영록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라벨의 거울 가운데 두 번째 곡 슬픈 새들, 세 번째 곡 바다 위의 작은 배,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생명력, 그런 원초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곡들 연주였네요. 권혜리님께서 이번 주 형록님 공연 티켓은 오픈하자마자 예매했습니다. 실제 무대에서 꼭 만나야만 하는 멋진 연주자시죠. 적어주셨고요. 이희원님 소감이 좋아요. 시끄러운 식당에서 수제비 주문해놓고 듣고 있는데 순간 숲속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덩그라니 나와 음악만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시간. 1849번 쓰시는 분, 최영록 피아니스트 쇼팽 콩쿨 때부터 응원하면서 그 후 연주도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연주 감사드립니다. 진영주님, 다정다감의 다재다능인데요. 노래와 춤까지 하신다고요? 이거 조금 뒤에 여쭤봐야 할 것 같고요. 9082번 쓰시는 분께서 라벨 좋아하신다 하셔서 그런지 투명하고 반짝이는 음색이 인상적인 연주자이십니다. 임동민 씨와의 그 무대는 저도 갔었는데 두 분의 케미도 정말 멋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디스님, 예전 쇼팽 콩쿨 때의 연주 모습 기억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의 섬세한 라이브 연주를 접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 다양한 소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무슨 소리가 이래요.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일단 이제 새로 출발을 해서 네. 이제 바다로 갔어요. 막 빛과 네. 물 보러 부서지는 파도와 네. 눈 부셔서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망망대에 다 있는 듯한 그런데 네. 물론 이제 폭풍도 있었지만 난폭하지는 않고 너무나 네. 좀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것 같아요.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감상평에 해주셔서.
0: 아닙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공연 프로그램들이 다 제목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1: 맞아요.
0: 그쵸? 네. 숲의 전경, 또 거울, 또 전람회의 그림까지 네. 일부러 이렇게 정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어떤 제가 이렇게 좀 풍경이 보이는 그런 음악회를 먼저 테마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좀 제목이 있는 곡들이 훨씬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하기가 조금 더 친숙하고 좀 더 친근하게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의도적으로 표제 음악을 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맞네요. 벨베데레 아름다운 전망이니까 네. 뭔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듯한 네. 그런
1: 제가 네. 뭐 그걸 꼭 추구하는 연주 중에 하나이지만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향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좀 상상을 많이 할수록 더 몰입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상상을 더 많이 하는 만큼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면은 이번에 아예 그렇게 구성을 다 해봐서 상상의 늪에 한번 빠져보세요.
0: 너무 좋아요.
1: 네, 그렇게 네 지금 잡아봤습니다. 네.
0: 저도 하루 종일 상상하려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 네.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슈만, 라벨 이 두 작곡가들과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실 피아니스트이신데 슈만 작품 들으실 때 어떤 상상하시고 또 라벨은 왜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네요.
1: 근데 사실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진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슈만은 훨씬 19세기에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낭만주의라고 하는 네, 그런 풍토가 있었던 시대였고
0: 그렇죠.
1: 슈만은 특히나 문학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문학과 결부시켜서 그리고 저는 항상 슈만의 그 음악이 정말 저한테는 진짜 감정을 울리는 네,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래서 뭐 풍경도 풍경이지만은 그 풍경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숨은 정서 같은 거를
0: 숨은 정서
1: 네 정말 그 어떤 저희 뭐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네. 그 내면 속으로
0: 네.
1: 네 그렇게 하게 되는 작곡가인 것 같아요.
0: 숲에 슈만의 숲에는 어떤 숨은 정서가 있나요?
1: 슈만의 숲은
0: 최용 씨가 느끼는 정서.
1: 제가 느끼기에는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0: 그치.
1: 그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 뭔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네. 숲이라는 공간이 되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한

0: 공간이거든요.
1: 아,
0: 네, 밤이 되면 특히 네, 그런 네. 것처럼 좀 그런 다면적인 구성,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라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분류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거울 작품은 특히 그런 어떤 인상주의의 좀 되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그래서 라벨이 표현하는 말 그대로 어떤 이 피아노로서 낼 수 있는 음색의 다양성.
1: 네. 그리고 색채.
0: 네, 그 색채와 그리고 그 라벨이 썼던 흔치 않은 불협화음 화성을 쓰면서 그 미묘하고 특별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계속 캐치하려고
1: 네.
0: 계속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작곡가인 것 같아요. 네.
1: 최윤옥 씨의 설명을 들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0: 괜찮은가요?
1: 네, 네. 아, 정말 슈만과 라벨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나요?
0: 아, 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작곡가라서 네, 예. 더 연구하고 그런 그러고 싶은 작곡가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공연 프로그램의 1부에는 이 슈만과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슈만과 라벨이고 2부가 무소록스키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제 무소록스키의 전람회 그림 중 일부를 전해 주실 텐데 무소록스키를 또 선곡을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사실
1: 확 달라지네요. 2부에서는
0: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네. 네, 피아니스트라면 또 한 번쯤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레퍼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이 와닿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 때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느낌이었다가 그리고 이 곡의 이제 배경도 알게 되고 특히 또 제가 모리스 라벨을 좋아하는 만큼
1: 네.
0: 이 전람회 그림의 관현악 편곡이 모리스 라벨이 직접 한 걸 또 들으면서
1: 그렇죠. 맞아요.
0: 네,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시도해봐야겠다.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람회 그림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1: 네. 네,
0: 과감하게 선곡을 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옛 성을 향해 함께 걸어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세요.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가운데 두 번째 프롬나드 그리고 고성 이렇게.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며 함께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최용록의 라이브 연주로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가운데 두 번째 프롬나드 그리고 고성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무스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가운데 두 번째 프롬나드 이어서 고성 전해드렸습니다.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를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정현님께서 감정, 감각, 감성 마음에 닿는 연주입니다. 연주로 쉼을 주시네요. 최형록님 고맙습니다. 김현아님, 오늘의 출근길은 피아노 숲에서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황홀합니다. 황유정님도 너무나 투명하고 아름다운 음색에 푹 빠졌습니다. 적어주셨고요. 이런 느낌의 전람회의 그림은 또 처음입니다. 라는 글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경미님께서는 제가 들어본 버전 중 가장 부드럽게 연주하시는 것 같은데, 나 마지막에 그 키우이의 대문까지 가셨을 때는 또 어떻게 연주하실지 공연장 가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어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떤 곡의 흐름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0: 그럼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마법에 걸린 듯한 네. 예성이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커튼 하나 들춰도 뭐가 숨겨진 단서가 나올 것 같은 네.
1: 좋습니다.
0: 맞게 들었나요?
1: 제가? 아, 네, 너무 너무 좋게

0: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최윤록 씨를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어요. 치유의 피아니스트. 네. 오늘 저희 글들 중에서도 정말 쉼의 시간입니다. 뭐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인상 깊은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0: 저도 잘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콩쿠르에서 이렇게 조금 인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제 연주를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런 치유의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더 추구미가 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타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1: 너무나 힘든 일이죠.
0: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겠다. 네.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어떤 피아니스트가 될 건지 어떤 음악가가 돼야지의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1: 그러네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다스리는 법, 내 마음에 대해서 아는 법,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예술을 향해 이제 고개를 돌리고 그런 정말 큰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올해 초에 선보였던 피아노의 숲 공연도 큰 화제가 됐어요. 이 피아노의 숲,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제목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이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그런 소년이고 처음에 이 공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그래서 이게 피아노 콘서트가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라
1: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처럼 하는 콘서트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애니메이션에 삽입됐던 곡을 연주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피아노의 숲이 거의 이제 클래식을 다루고 있는 만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클래식 작품을 굉장히 친숙하게 들을 수 있던 작품이었기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왔던 곡을 이제 제가 그 주인공이 마치 비닐
1: 카이가 돼요.
0: 카이가 되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콘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어울릴 것 같다.
0: 하시면서. 저는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1: 그러니까 카이가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 카이만 칠 수 있는 피아노가 숲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음악을 공부가 아닌 피아노가 공부가 아닌 정말 나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소년인데 어렸을 때 최영록 씨는 어떻게 피아노를 접하셨었는지도 궁금하네요.
0: 근데 그 카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조금 저도 연상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숲 안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지 않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고 바로 이제 바깥이 이제 산 풍경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막연한 그런 상상을 좀 많이
1: 그러셨겠네요.
0: 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학원을 가도 늘 앞에 산이 보이고 집에서도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0: 그래서 늘 어떤 그런 자연과 좀 가까이 있던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피아노를 이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1: 맞습니다.
0: 싶습니다.
1: 숲과 자연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을 청해 들어볼 텐데 다시 숲으로 돌아옵니다.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마지막 곡을 오늘 마지막 라이브 곡으로 선곡해 주셨네요.
0: 작별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 1번이 입구로 들어가는 숲으로 들어가는 9번은 이제 약간 출구라고 할 수 있겠죠.
1: 출구 맞네요.
0: 나가면서 이제 좀 작별을 하는 인사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좀 그냥 모르겠어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작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0: 뭔가 따뜻함이 잘 묻어나 있는 네. 네, 작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출구 숲을 나오면서 네. 좀 서운하는 감정이 드는 네. 그런 여운이 있는 그런 곡인데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KBS 음악실 끝곡이 되겠네요. 로베르트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작별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슈만의 숲이 정경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작별이었습니다. 최형록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박미화님께서 저 운동 가야 할 시간인데 최형록님의 연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좋은 연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용유미님도 저도 수영 가야 하는데 연주에 녹아 못 가고 있습니다. 3811번 쓰시는 분, 뭔지 확실치는 않은데 그냥 좋아요. 설레요.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전수형님,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는 느낌이라고. 네, 그렇죠. 말보다 말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음악이 해주죠. 나의 마음을 만져주죠. 이병렬님께서는 피아노의 숲 DVD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봐야겠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임소희님, 형록님의 연주에 편안한 하루를 이어갈 것 같은 초록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힐링되는 연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저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이 참, 작별하기 싫은데.
1: 아, 벌써 시간이.
0: 네, 이렇게 됐네요. 참,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묻어나는 듯한 방금이 끝곡이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아가시면 최현옥 피아노 리사이틀 벨베데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의 뭐 계획 또 일정 저희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이 리사이틀 이후에 감사하게도 피아노의 숲 피아노 콘서트를 서울에서 먼저 했었고 이번에 8월에 부산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월에는 대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반응이 좋았군요.
1: 12월에 연말에 또 이제 서울로
0: 와서
1: 한번 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 이 애니메이션 예전에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졌어요. 최현옥 씨 만나니까.
1: 어렸을 때 영화 버전으로 봤었고
0: 네.
1: 네, 애니메이션 버전이 한 2, 3년 전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게 이제 완결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피아노 수업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정주행을 다 했었어요.
0: 그러셨구나.
1: 그래서 굉장히 너무 감명받았어요.
0: 네. 저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영화를 봤나 애니메이션을 봤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앞으로 최영록 씨는 어떤 피아니스트,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으세요?
1: 치유의 피아니스트 되고 싶고 그렇지만 계속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음악가가 돼야겠다 최근에 또 다짐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 흔들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음악인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더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좀 흔들리지 않고 더 오히려 더 많은 시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음악가로서 일단은 목표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를 통해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본인도 이제 힐링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나와 함께 가수 활동도 하신다고요?
1: 맞습니다.
0: 블리시 녹턴.
1: 그게 이제 작명할 때
0: 그 악동 뮤지션이 있다면 클래식계에는 이 최형록 남매가 있으신 거군요.
1: 그게 이제 푸른빛을 띈 야상곡이라는 의미의 팀 이름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감성적인 음악을 이렇게 좀 해오다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음악 그러니까 좀 워낙 뛰고 놀고 이렇게 가요와 함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팀을 또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해봤습니다.
0: 싸우는 남매도 많던데 이 남매는 굉장히 돈독했군요. 어렸을 때부터.
1: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싸웠고. 어렸을 땐 다 그렇죠.
0: 맞아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KBS 음악실에 처음 인사드렸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너무너무 배려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이 떨렸지만은 집중되는 분위기에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아니스트 최영록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더 음악에 정진하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말씀 고맙습니다. 강인숙님께서 아름다운 숲의 전경 잘 듣고 갑니다. 봄빛이 더 환합니다. 훌륭한 연주자 만나 뵙게 돼요. 너무나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또 꿈꾸듯 아름답고 섬세한 연주, 또 조곤조곤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는 오늘 음악실 라이브 덕분에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청취자께서 적어주셨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피아니스트 최형록과 한 시간 함께한 참 꿈같은 그런 시적인 KBS 음악실 초대석이었습니다. 이번 주 공연도 저희가 마음 담아 응원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에서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낮 11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인사할 때 쓰는 말 안녕. 한자로는 편한 안에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영자에 관한 흥미로운 풀이를 봤는데요. 하루 한자어 공부라는 책을 쓴 한양대학교 이인호 명예교수의 풀이었습니다. 먼저 편안할 영자의 위쪽엔 지붕 모양의 진면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뜻하는 명자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관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뜻하는 우자가 간략하게 변한 형태의 못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수는 편안할 영자에 이런 뜻을 부여했습니다. 집이 있고 음악이 있으며 음식이 있고 또 음악까지 있어서 마음이 흡족하다고요. 그러고 보면 아무런 우환이 없는 편안한 상태일 때 음악도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음악이 마음 깊은 곳까지 잘 스미고 있는지를요.

슈베르트의 안디 뮤직, 음악에 붙여였습니다. 바리톤은 플로리안 베시의 노래와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으며 음악까지 있어서 마음이 흡족하다. 하루 한자어 공부에서 이인호 교수가 풀이한 편안할 영자에 대한 해석,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에 편안한 자가 더해지면 집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음악까지 즐기면서 살아서 편안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이나 행복이나 그리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분은 오늘 안녕하신지를 여쭤보면서 생생클래식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시시콜콜한 사소한 그런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미리 받아두고 있는데요. 문자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경님께서 안디무직 이거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셨고요. 민철님께서 사극에서 나오는 표현 강령하다의 영자가 안녕할 영이군요. 진부하게 느꼈었는데 오프닝 들으니까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모두 강령하시길 바랍니다. 1947번 쓰시는 분은 방금 도서관에서 이 책 대출해서 나오는 길인데요. 정말요? 아무래도 유림 작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안녕을 강조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정한 목소리 감사드려요. 산책하면서 잘 들으시고요. 3023번 쓰시는 분은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생클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서 오늘도 행복 감사합니다 하셨고 빵 냄새가 풀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4282번 쓰시는 분 동네 빵집에서 산 빵이 맛있나 본데요. 그런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느껴지는 거 보니까 몸에 잘 스며드는 음악으로 후각, 청각, 마사지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번에도 좀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네의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이고요. 안나 델라 베가의 플룻과 파울 르비니우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토스티의 말리아 매혹이었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졸리의 노래와 로마 음악인 협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마스네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이었고요. 오늘은 플룻 연주로 들었어요. 아나델라 베가의 플룻과 파울 리비니우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790번 쓰시는 분의 최애 곡이라고요. 오후 강의가 휴강이라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9247번 쓰시는 분 첫 곡 성악곡 너무 좋았습니다. 시작 시그널 음악도 참 좋았고요. 취향 저격인가요? 선희님은 평안히 평온한 마음으로 생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다고 느껴집니다. 모두들 일상이 평온하기를요. 삶의 언어가 되어주는 생클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또 선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평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인데 참 그것도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구 또 한편에는 전쟁이 한창이고 고통받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네요.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가인님께서는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고 그랬어? 그 책이 연상되네요. 오프닝 놓쳤는데 지연 씨 말 듣고 나니까 나는 지금 안녕한가를 되물어보게 되네요. 하셨는데요. 또 여행지에서 듣고 계신 9388번 쓰시는 분 72세 생신을 맞이하신 아버지와 함께 여행 와 있습니다. 무려 3일이나 휴가를 내고 아빠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강릉에 가셨군요. 늘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이번에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리용 425번 준비했는데요. 전악장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마우로 스킬리엔테의 만돌린과 페데리코 굴리엘모가 지휘하는 라르테 델 라르코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 리옹 425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곡 전해드렸고요. 마우로 스킬리엔테의 만돌린, 페데리코 굴리엘모가 지휘하는 라르테 델 라르코의 연주였습니다. 영상님이 늘 그날이 그날이라고 불평했는데 별탈 없이 안녕하다는 말이라는 소리에 맞네 맞네 공감하셨다고요. 지은님은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시나 봐요. 이 곡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떠올리게 하는 비발디 협주곡입니다. 비발디 협주곡 이거 만돌린 협주곡 중에서 1악장이 그 영화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릴 스트립과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대단했었지요 하셨는데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게 진짜 결말을 보고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연기 너무 멋있었죠. 근데 이제 그 긴장감 있는 부부 역할 막 갈등을 빚는 부부 역할로 이 두 배우가 나왔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그 촬영 전인가요? 메릴 스트립에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더 크게 몰입하라고 기습적으로 때렸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는 아, 그 영화 생각 저도 났습니다. 그 결말이 참 좋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선자님은 지금 빳빳하게 풀 먹여서 말린 원피스 물 뿌려서 다듬어 생클 들으면서 발로 밟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동민님도 오늘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만돌린에 경쾌하게 뛰노는 선율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만돌린 소리가 천진난만하게 느껴집니다. 또 인숙님도 만돌린 소리가 아주 산뜻한 소리로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마흐의 건반협주곡 2번 2장조 마흐 작품 번호 105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를 준비했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건반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1619번 주시는 분은 내일 쌍둥이 어린이집 소풍으로 김밥을 준비합니다. 아, 바쁘시겠어요. 김밥 싸는 건 어찌나 좀 손이 많이 가는지, 그런데 또 어찌나 맛있는지 맛있는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속재료 넣고서 꽉꽉 사랑을 담아서 싸실 것 같고요. 고영자님께서는 아, 아르뜨 매거진 받으셨군요. 실시간 음악 방송에 버금갈 만큼 신속 배송돼서 많이 놀랐습니다. 구성도 내용도 참 좋네요. 요즘 한국 문화예술 근황을 두루 볼 수 있어서 저에겐 참 유익했습니다. 온통 낯설음이 가득했던 한국 생활이 갑자기 풍성하고 가깝게 다가오네요. 오늘도 생생클래식

음식과 함께하면서 평안과 위로를 누립니다. 오감 만족 그 이상입니다 하셨는데, 아우 아르떼 매거진 그렇게 또 유익하게 읽고 계시다니까 너무나 뿌듯하네요. 다음에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3번 B플랫 장조 퀘르 50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줄리앙 리베의 피아노, 피에르 콜롬베의 바이올린, 에카르트 룽게의 첼로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3중주 3번 B플랫 장조 퀘엘 50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줄리앙 리베의 피아노, 피에르 콜롬베의 바이올린, 에카르트 룽게의 첼로 연주로 들었는데요. 상우님이 모차르트 음악의 광합성 하면서 행복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어찌나 다정한지요. 삼중창 같은 피아노 삼중주였습니다. 서로 조근조근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 세 악기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화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주고받니 받거니 아주 자상한 느낌의 그런 곡이었는데 상우님도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혜영님은 오늘 생방인가요? 하셨는데 생방 맞고요. 지니님, 제 삶의 신조예요. 작은 성공을 이어가는 별일 없이 미적지근한 삶. 안녕한 삶. 너무 일찍부터 노곤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 안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오늘 아까 영화 이야기 잠깐 나와서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 또 하시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이 작품은 뭐 워낙 그 영화에 많이 사용이 돼서 많은 분들의 킹스 스피치도 떠올리시고 뭐더 폴도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리드미컬한 3악장 프레스토, 아싸이 매너 프레스토, 프레스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번 가운데 3악장 들었습니다. 프레스토, 아사이 메노 프레스토, 프레스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5257번 쓰시는 분이 아, 이 연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감동적인 점심시간입니다. 하셨고요. 오늘 날씨가 더운가 봐요. 명근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외국 아닌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뵙네요. 6593번 쓰시는 분은 퇴한 노부부의 여가 시간 남편은 비디오

아내는 오디오, 언제나 독재자의 승으로 끝나 TV 소음에 시달리다가 오랜 투쟁 끝에 생글 시간을 아내에게 할애하기로 협상을 맺었습니다. 생글 화이팅 하셨는데, 아이고, 이런 기쁜 승리가 있나요? 두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폴 프리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폴 풀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의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연주회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기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바흐 작품 번호 1046번부터 1051번까지에 달하는 이 작품은 바로 그 현악기를 비롯해서 합시코드와 호른, 트럼펫과 오보, 리코더와 트라베르소 플루트 등 시대악기의 정수가 담긴 곡입니다.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과 더불어서 합시코드의 조재혁, 바이올린의 김다미, 호른의 이석준이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예술의전당 IBK 체인버 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어요. 파격적인 영상으로 KBS 교향악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서영재 PD의 책입니다. 제목은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인데요. 드라마 궁예를 활용한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에 이끌어낸 서영재 PD는 이 책에서 클래식을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30초짜리 동영상이 각광받는 이 시대에 30분짜리 클래식을 들어야 하는

0: 클래식
1: 생생
0: 클래식
2: 내나 12시 하드던 클래식
3: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살며 무대 공포증과 싸워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마침내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나이는 50살. 그런데 그렇게 연주자로서 경지에 다다른 뒤에 그가 취한 행동은 무대에서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지난 4월 30일 유명을 달리한 미국의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말일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인을 이런 수식어로 설명했죠. 한국전쟁 참전 피아니스트. 이 말대로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1951년부터 8개월간 미 8군 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전선에서 총을 드는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아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8개월간 펼친 공연만 300여 차례.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한 군인들도 때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음악에 공명했고요. 아주 가까이 있던 적진에서 박수가 흘러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3살 때 이모 댁에 갔다가 업라이트 피아노를 보고 처음으로 피아노에 빠졌다고 해요. 건반을 처음 누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게 나의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피아노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되죠. 수많은 무대에 섰고 빛나는 상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50살이 되던 해 아무도 모르게 고별 연주회를 준비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피아니스트로서 화려한 삶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57년 동안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때로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레슨비를 받지 않고서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레슨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힘이 더 넘친다는 그는 스승으로 타고난 인물 같았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건넨 말들은 분명 음악에 관한 것이었지만 인생을 사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할리우드의 배우 에단 호크는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서 번스타인의 이런 면모를 조명했습니다. 영화 속 그의 말들은 음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깊이 각인됐죠. 어떤 작품을 처음 연주할 때 다른 해석은 듣지 말고 자기만의 결론을 먼저 얻으라는 이야기도. 또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생전 인터뷰를 보면 그는 아마추어 같은 인생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마추어란 어떤 일에 서툰 사람이라기보다 상업성과는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빛나는 무대를 떠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음악과 동행하는 삶을

듣겠던 세이모어 번스타인. 생전에 그가 남긴 연주를 들으며 한 예술가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뽐내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사랑한 음악을 다른 이도 사랑하게끔 도우려 했던 음악의 전달자 같은 얼굴이요.

브람스 인터메조 작품 118의 2번이었습니다.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세이머 오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연주자의 루바토나 템포 해석에 따라서 연주 시간에 그 편차가 좀 있는 곡이에요. 오늘 세이머 오번스타인의 인터메조는 상당히 여유 있는 템포와 아주 사색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뭔가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년을 돌아보는 어떤 연주자의 느낌이 물씬 나는 네,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낮의 페르마토 오늘은 피아니스트이자 전 뉴욕대 교수였던 세이머 번스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말들을 여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데요. 배우 에단 호크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는 에단 호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번스타인을 만나서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삼게 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찍은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특별한 수업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말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단 호크라는 배우에게 무대를 떠난 피아니스트가 어떤 걸 가르쳐줬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예술이라는 큰 장르에서는 같지만 그런데도 이 스승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스승이 맞았던 것 같네요. 지니님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위대한 스승과 예술가의 모습이 현실에도 존재를 했군요 하셨고 경민님도 지난주 김선욱 씨의 공연 앙코르곡이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리고 인숙님은 영화를 보셨군요. 아 인터메조도 이렇게 연주를 하셨군요. 따뜻하고 위로를 건네는 토닥거림처럼 존경합니다. 8322번 쓰시는 분은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답례품 하느라 호두정과 굽다가 오븐에 팔을 좀 댄 작은 딸 아픈지 손을 털어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이머의 아마추어 정신처럼 그저 꿋꿋하게 일하는 두 딸을 도우는 엄마는 걸림이가 되지 않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그래도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 만나셨나 보다. 이렇게 아이가 또 열심히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이번에는 그라나도스의 단자 에스파뇰라 6번 준비했습니다. 또 기타의 거장 두 연주자의 연주로 들을 텐데요. 세상을 떠난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데르의 볼베르 귀향이었습니다. 실악 연주로 들었는데요. 페데리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그라나도스의 단사 에스파니올라 6번이었고요. 줄리언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샤르비에 몬살바하의 피아노 속에 담긴 쿠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상헬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9058번 쓰시는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락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잘 치냐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잘 치냐 하면서 싸운 적이 수도 없이 많았네요 하셨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싸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그렇게 흥분했나 싶은데 그때는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아, 어느 게 더 거저 어떤 분야가 더 어려운가 연주하기가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저도 서영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생크림입니다. 인사를 잘 전하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귀 기울일게요 하셨고 기숙님은 오늘 유치원 선생님께 콩 앱을 알려드렸어요. 유아들에게 휴식 시간에 클래식을 틀어주신다기에 근데 광고 때문에 걱정이라고 해서 콩 설치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없이 클래식 음악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채널 KBS 클래식 FM이 유일합니다. 네, 4138번 쓰시는 분은 어제인가요? 아기 박새를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발견해서 어미새를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서 신청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신청곡과 사연은 뭐 콩으로 주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선물 신청만큼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책 원하시면 책 혹은 뭐 음악회 원하시면 음악회 이렇게 써서 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곡은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스 작품 22번입니다. 크리스티안 지마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란드 폴로나즈 작품 22번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쯔마르만의 피아노, 까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의 플랫장조 작품 44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와 안느 카트리나 슈라이버의 바이올린, 앙뚜안 타메스티의 비올라, 장기 앵게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이플랫장 주요 가운데 4악장이었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와 안네 카테리나 슈라이버의 바이올린, 앙투안 타메스티의 비올라,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또 1악장의 주제가 4악장에 흐르면서 아주 장대하게 마무리가 된대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명작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59년 모노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퀘엘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류 멘츠의 지휘로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 크게 갑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번호 1의 3 준비했는데요. 아주 명료한 연주로 또 음악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단체죠. 부시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번호 1의 3번 부시 트리오의 연주 오늘 명은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쾌엘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루 맨츠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체인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퀘르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루 맨츠가 주의하는 스코티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제프 수크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3의 2번 이슈토반 바르다이의 첼로 줄리안 깽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제프스크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3의 2, 이슈트반 바르다이의 첼로, 줄리안 깽탱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중심 시간대에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피아노곡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3장조 작품 번호 17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피아노곡 뭐 수없이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단연코 첫 손에 꼽는 곡이 바로 판타지입니다. 슈만 자체뿐 아니라 낭만주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판타지 3장조 리스트에게 헌정이 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이런 문구가

여러 가지 색깔의 대지의 꿈 속에서 모든 음을 뚫고 하나의 조용한 음조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위해 울려 퍼진다. 왜 여기서 이 시를 인용했는지 지인에는 울려 퍼지는 음조를 슈만은 베토벤의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곡이 베토벤 기념비의 건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시를 인용한 시점에서 본다면 베토벤의 기념비에 관한 일은 이미 기한이 끝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만과 교제를 심하게 방해받고 있던 시기였죠. 슈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악장이 느리다는 점에서 환상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1959년 모노 실황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스비아토슬라 브리히터의 피아노 1959년 모노레코딩 실황 레코딩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영웅의 장송행진, 쿠르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라이프지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썰 번호 102로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영웅의 장송행진 설보노 102 코르트 마주어가 주연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한 시오리쯤 걸어가서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렸죠. 기차 통학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시 쓰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풍경들은 날마다 보는데 날마다 달랐어요. 그게 내 어린 마음을 풍요롭게도 했지만 이젠 추억거리이기도 합니다. 살다가 힘들 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구포에서 부산까지 6년간 했던 기차 통학을 했던 시절이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됐다. 이 천양희 시인의 말인데요. 힘들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위안을 지닌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시인이 얻은 그 위안이 어린 나이에 구포역에서 부산역까지 날마다 왕복 2시간이 넘는 기차 통학 끝에 얻어진 것이라면 그래도 마냥 부럽기만 할까요? 아무래도 위안 또한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얻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수요일 첫 곡이었어요. 거슬러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땐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들. 날마다 4시에 맞춰 찾아주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노날 가족분들.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곡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갈다라의 꿈의 라디오 디솔, 태양빛같이입니다. 태양의 빛같이 고이 잔잔히 평온한 물결 위에 쉬고 있네. 그러한 바다 깊고 깊은 그 속에 풍랑이 숨어있지. 기쁜 미소 짓지만 그 미소에 감춰진 마음의 고통, 아프고 괴로워라. 반전이 있는 가사의 노래죠.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까리세미의 빅토리아 미오꼬레 승리다 나의 마음이여 이겼다네 나의 마음은 더는 울지 마오 사랑의 해방이라오 그 부끄러운 구속에서 그 기만 괴로움들 더는 이곳에 있지 않다네 아 이런 승리를 노래한 곡이었군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안토니오 깔다라의 가곡이었습니다 태양빛 같이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가 불렀고요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 작자 미상의 노래인데요 사랑 가득한 당신의 눈 Vuestros ojos tienen amor 그대의 눈은 사랑의 묘한 매력을 담고 있어 날 얼게 하고 훔치고 상처 입히고 죽게 하네 연인의 눈빛에 사로잡힌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 스페인의 고음악 앙상블 라 갈라니아의 연주입니다

스페인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스페인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어요. 프란시스코 아센호 바르비에리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르수엘라, 라바 비에스의 작은 이발사 중에서 깐시온 데 발로마, 비둘기의 노래였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마드리드 하늘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날아다니면서 일하고 사랑하겠다는 당찬 포부의 아리아,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17세기 작자 미상의 스페인 노래였죠. 사랑 가득한 당신의 눈.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가 불렀고요. 라 갈라니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네일 다이몬드의 B였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명곡이죠. 아, 인간을 닮은 듯한 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생각이 나네요. 신이 당신의 길을 만들어주리라는 희망찬 노래, 오늘은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보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여주인공 아가테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Und auf die Wolke sie verfiele. 해님은 하늘 위에서 빛나리라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연인인 사냥꾼 막스가 사격대회 우승으로 자신과 결혼할 수 있길 기도하는 노래 까바티나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독일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에서 마인 리버슈반 나의 사랑하는 백조여 였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뒤 떠나야만 하는 로엔그린이 백조에게 사랑하는 엘자를 지켜달라고 부르는 탄식과 이별의 아리아, 테너 마이클 스파이어스의 음성,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 딸랑 리리크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아가테가 부르는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가 불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쾌일번호 165 중에서 세 번째 곡 아리아, 모든 처녀들의 왕이시여, 두 비르지눔 코로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 바우 콜레기움 재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쾌일번호 165 중에서 세 번째 곡 아리아 모든 처녀들의 왕이시여 였습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이 불렀고요. 마흐 콜레기움 재팬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발트해는 북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중부유럽 사이에 위치한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일부 내해, 말 그대로 바다 안의 바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트 반도 그리고 유럽 대륙 사이에 끼어있는 이 바다는 덴마크 해협을 통해 북해와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오래전부터 북유럽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안쪽 한가운데는 서쪽은 스웨덴 영해, 동쪽은 핀란드 영해에 속해 있으면서 핀란드 본토와 스웨덴 동해안을 잇는 중간다리처럼 놓여있는 다도해, 올란드 제도가 있죠. 섬과 암초의 개수는 약 6,500개에서 6,700개에 이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섬은 뭐 60개에서 80개 남짓이지만 인구의 대부분, 약 90%가 주섬인 파스타 올란드에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도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발트의 한가운데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만큼 올란드 제도는 오랫동안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군사와 해군 거점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었죠. 그러나 크림전쟁 이후 1856년 파리조약에 따라 요새화가 금지되면서 비무장지대로 지정됐고요. 1921년 국제연맹 결정으로 핀란드에 속한 스웨덴어 사용 자치령이자 섬 전체가 영구적인 중립, 비무장지대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올란드 제도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군사적으로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는 조용한 섬 지역이지만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들은 여전히 군사와 해군의 거점이었던 시절의 기억, 또 바다를 사이에 둔 이별의 정서를 짙게 간직하고 있죠. 그런 올란드 제도에서 유래돼서 지금은 핀란드에 속한 스웨덴어권 지역의 민요로 소개되는 노래가 바로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핀란드에 속한 자치령이지만 올란드 제도는 스웨덴어만을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스웨덴어 사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핀란드 민요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스웨덴어 가사로 불리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노래죠. 가사는 전형적인 선원들의 노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합니다.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누가 노어 없이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누가 사랑하는 친구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는 바람 없이도 배를 저어갈 수 있고 노 없이도 노를 저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친구와만은 눈물 없이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섬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진 이별의 감정을 잔잔하게 드러내는데요.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이 노래 제목은 18세기 스웨덴 발라드 잘자 잘자 내 사랑의 다섯 번째 연에서 가져온 구절로 이 발라드의 식구가 올란드 제도에서 민요로 재탄생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전체에서는 자장가로도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노래죠. 지금은 핀란드 민요로 불리는 노래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웸칸 세글라 페르탄 빈드입니다.

올란도 제도의 노래,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의 하모니, 투츠텔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핀란드 민요 골랐습니다. 이에반 폴카, 이브스 폴카, 빈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숙명처럼 가슴이 따뜻하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숨가쁘다. 충만한 세상 보인다. 살아있는 만큼에. 이재창 시인의 저물 무렵 그리움의 시 1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우리는 숙명처럼 가슴이 따뜻하다. 그 구절이 마음에 와서 안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숙명 같은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마음을 쓰게 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께 가는 길은 가파르진 않지만 때로는 숨이 가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끝에는 충만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 강상구 작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순현의 해금과 고미경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강상구 작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수년의 해금과 고미경의 음성,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재창 시인의 저물 무렵 그리움의 시 1, 이 시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따뜻한 가슴을 숙명처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서 세상이 아직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은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이 세상의 온도는 어떤가 궁금하네요. 따뜻함 모아서, 이 봄날의 기온 모아서 오늘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수 작곡 성일한 편곡 겨울날 닷은 빛을, 정강상불 수울지게 노래입니다.

영화 천년학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양방원 작곡 비상. 오정의 구음과 한총은의 소금과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김기수 작곡 성일한 편곡 겨울날 다순 빛을 정강상불 소울지게 노래로 함께 하셨네요.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

대체로 재앙과 별난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가 쌓이고 굳어가듯이 점차로 더해지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라면 환란의 싹이 트기 전에 미리 막을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군주라도 별난을 겪으며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말 면암 최익현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최익현이 말하는 재앙과 별난이란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농민혁명, 명성황후 시해사건, 그리고 고종 독살 시도사건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겠냐고 최익현은 왕에게 묻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임오년의 별난을 통해 깨닫고 고쳤다면 갑신년의 별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신년의 일을 계기로 대비를 하셨다면 갑오년의 별난은 없었을 것이며 갑오년에 반성을 했다면 을미년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라도 성찰하고 노력했다면 올해 별난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오늘 성찰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내일 또다시 오늘을 뉘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고종에게 더 직설적으로 뼈아픈 비판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부드러우나 강단이 부족하고 자잘한 일은 잘 챙기시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어둡습니다. 하늘의 꾸짖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백성의 원망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반성하고 두려워하며 잘못을 끊어내야 합니다. 왕에게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직언을 하고 있죠. 며남 최익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깊고 뜨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헌천수 김정승의 퉁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도널드 워맥 작곡 해태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현명하고 강력한 정의의 수호자 해태. 이 해태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산조가야금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박세연의 산조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죠.

도널드 워맥 작곡 해태 듣고 왔습니다. 박세현의 산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한승석 구성 비손, 김유리와 한승석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달로 하면 정월이요, 날로 하면 초하루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초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초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열어 도우시고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 같은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

하옵소서. 한시 반시 잊지 않고 늘 우리 자손들을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 그저 우리 자손들 무탈하여 태평하고 동서남북 24방 여기저기 다 다녀도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옵시며,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원, 만만 발언으로 비나이다.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만 생기소서. 온갖 재난 액살은 비껴가소서.

한승석 구성 비손 듣고 왔습니다. 김유리와 한승석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덕불장군이라는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뜻풀이고요. 두 번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남과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이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와 좀 다르죠. 그런데 독불장군이라는 한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번째 의미가 원래 뜻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홀로 독, 아니 불,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이 점차 뜻이 변하게 된 것이겠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독불장군이라는 말로 충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 세고 제멋대로인 사람에게 자꾸 이런 말로 충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말이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자리 잡아버린 게 아닐까요?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자신부터 제멋대로 구는 독불장군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독불장군의 두 번째 의미가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받는 외로운 사람. 모두가 독불장군의 진정한 의미를 늘 생각한다면 외로운 독불장군을 이해하고 품는 세상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규호 작곡 검무, 규호의 검은 고와 리즈베티어스의 퍼커션 연주, 오늘 FM 풍류말 끝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한때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혔던 것이 프레온가스인데요. 최근에 이 프레온가스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다른 온실가스도 있긴 하지만 프레온가스만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이 하는 노력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런 예를 보면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미미한 노력처럼 보여도 계속 꾸준히 함께해 나가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FM 풍류마을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창문은 문학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나 찾아보니 굉장한 분량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부터 카프카의 변신, 은희경의 새해 선물,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창문 이야기, 이별 이야기, 상실과 단절과 그리움의 창문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더군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창문에도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겠죠. 버스의 창문, 지하철의 창문, 퇴근길 상점가의 창문, 기울어가는 오후에 빛이 스며드는 창문에는 한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은 창밖이 환한 오후 6시, 우리 앞에 창문이 눈 나쁜 사람이 처음 쓴 안경처럼 세상을 좀 더 잘 보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Multicolored Windows였고요. 이어드린 곡 Una Finestra al Mar였어요. 바다를 향해란 창문이었죠.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유이스 야흐의 곡이었습니다. 유경희 씨, 창문을 열어둔 채 새음의 오프닝을 듣고 있네요. 밖엔 아이들 소리가 아직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김희재 씨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음악의 울림이 좋아요. 라고 하셨고 8260번 쓰시는 분, 지금 창밖으로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건너는 분들이 보이네요. 남편도 모처럼 이른 퇴근을 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평소보다 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창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곡도 창문이었고 이 세 번째 곡도 그렇습니다. 제목이 Je suis au bord de ta fenêtre입니다. 샹송인데요. 너의 창가에 기대어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제인 버킨의 노래입니다.
1: Je suis au bord de ta fenêtre. Laisse-moi

Tu m'as dit que j'étais le petit vide.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Song Mil Chanson이었어요. 10만 곡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이 원래는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사실 바흐의 마티순한 곡 가운데 베이스 아리아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를 모티브로 해서 프랑스의 작곡가 미셸 마니에가 전사의 휴식이라는 브리짓 바르도 주연의 영화 르 호프 디 게리에라는 영화를 위해서 그 주제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제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이 성밀 샹송이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볼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0만 곡의 노래. 그 전에는 제인 버킨이 노래한 샹송 Je suis au bord de ta fenêtre 너의 창가에 기대어 라는 곡이었고요. 이인화 씨, 내일 수술을 기다리며 병실에서 듣는 새음. 집에서 평온하게 즐기던 새음을 어제 오늘은 걱정과 불안감을 품고 방송 듣습니다. 병원 밖 뜨거운 공기, 세상사가 차단된 이곳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음악의 힘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으시고 얼른 또 다 회복하시길 저도 빌겠습니다. 이인아 씨 고맙습니다. 얼른 또 사연 올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신청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곡 같아서 경쾌하면서도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기쁘고 좋은 날이 달력에 많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고통도 담긴 달이라서 이 곡이 더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6947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사후 작품 번호 1-5입니다. 이 곡을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죠. 헝가리의 전통 춘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쓴 곡. 이 곡을 오늘은 오스칼 오크로스의 침발로 그리고 부다페스트 백인의 집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4호 작품 번호 1의 5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종오 씨, 지난주에 순천 매산고등학교 26회 3학년 4반 반창회를 가졌습니다. 친우님들에게 세음을 알려주며 들려줬더니 모두가 콩 가입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듣고 있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지난주였으니까 요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위정 씨,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이 보라색 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손뜨개로 뜬 보라색 꽃이 보이실 겁니다. 애청자 최미순 씨가 직접 손으로 떠서 보내주신 은방울꽃인데요. 손뜨개 꽃다발마다가 그 여러 꽃다발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그 꽃다발마다 무슨 꽃인지 이름표를 붙여서 다른 꽃다발들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종종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두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피자 스미스님이네요. 네,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침 텃밭에서 일하면서 이 곡이 자꾸 생각나서 흥얼거리며 일했습니다. 세음에서 이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다지오입니다. 레모지아조토의 아다지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아조토의 아다지오가 됐지요. 이 곡 오늘은 이 곡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입니다. 다국적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이죠. 일디보가 노래합니다.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 일디보가 노래한 지아초토의 아다지오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인데요.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렇게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과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나를 위로해 줄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위로 푸른 밤하늘이 펼쳐지고 붓자국이 물결처럼 일렁이면서 달과 별을 커다랗고 밝게 그려낸 작품이죠. 마치 그 하늘 아래 그려진 생레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이 작품은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요. 빈센트 혹은 노래의 첫 소절을 따서 Starry Starry Night로 불리는 곡.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에겐 이 곡을 구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수업을 위해 고흐의 전기를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고흐는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예술가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프린트하고 눈앞에 있는 종이봉투에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죠. 고흐에겐 또 하나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88년에 그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죠. 아를레에 머물던 이 무렵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흐는 별을 그리기 위해 자주 론강을 찾았고 밤새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 위해 모자의 테두리에 여러 개의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 속 별이 그토록 크게 그려진 건 그 무렵 이미 그의 시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흐에게 이미 아를레의 별, 생레미의 하늘에 뜬 별이 그만큼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별이 빛나는 밤, 당신의 팔레트를 푸른색과 회색으로 칠해요. 이제야 이해해요. 당신이 내게 하려던 말을. 당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흐를 노래 속에 영원히 살게 해준 곡, 오늘은 영화 러빙 빈센트에 흐르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안 라하바스가 부르는 Starry Starry Night 들어보시죠.

영화 러빙 빈센트는 100명이 넘는 화가들이 6만 점이 넘는 원화를 4년 동안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낸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인데요. 빈센트를 가장 빈센트답게 만나게 해준 작품이었죠. 영화 속에 흐르던 이 곡은 돈 맥클린이 곡을 만들며 품었던 최초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874년 1월에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화가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평범한 사람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흐의 권유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는 날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러빙 빈센트에 흐르던 리안 라하바스의 Starry Starry Night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을 전해드리죠. 그의 피아노 연주로 Discovery at Night입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로리나 맥케네트의 곡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이자 시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를 로리나 맥케네트가 번역을 하고 곡을 붙여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죠. 제목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고요. 그의 피아노 연주 Discovery at Night 전해드렸고요. 3554번 쓰시는 분,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전국의 세무사 가족분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5월이면 정말 바쁘신 분들이죠. 네, 고생 많이 하시고 대부분 그래서 한 6월쯤에는 휴가를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3554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또 8067번 쓰시는 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26일차. 이 맑은 자연이 주는 좋은 기운을 세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송팀장과 함께 걷고 있는 11명의 남은 일주일을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부엔 까미노 하고 손 흔들어 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1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가 떠오르죠. Part Time Lover. 스티비 원더가 1985년에 발표했던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의 뮤지션 로몰루 고메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삼바 파티, 카를로스 산타나가 작곡한 산타나의 곡이죠. 이 곡, 너를 위한 삼바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오트마 리버트, 기타리스트 오트마 리버트의 음반에서 오트마 리버트와 함께한 밴드 루나 네그라 그리고 원곡자인 카를로스 산타나의 전자기타 연주도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생일 사연 있습니다. 2566번 쓰시는 분 아침 출근길에도 축하해달라고 사연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퇴근길 재도전해봅니다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2566번 쓰시는 분, 그리고 5823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남편과 함께 반차 내고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은과 함께여서 더없이 좋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 행복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음악에 함께해서 좋네요. 5823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라코르데용, 제목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제목인데요. 러시아 민요, 아디노키 아카르디언이라는 외로운 아코디언이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기타리스트인데요. 윤 라르센과 파스칼 델루첵이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he Oracle이었어요. 신탁이라는 의미죠. 이 곡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곡인데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가 가수 마리아 파란두리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데오드라키스가 작곡한 곡을 마리아 파란두리가 노래했습니다. The Oracle.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브라질 음악이었는데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비니시우스 칸투아리아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쓰고 노래하고 기타를 연주했고요. 마리오 라지니아의 키보드 연주가 함께한 곡 제목이 우마노스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코르데옹이라는 러시아 민요 외로운 아코디언을 기타 듀오로 연주했습니다. 욘 라르센과 파스칼 드 루체의 기타 듀오였습니다. 7447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 아마도 조금 전 하늘 사진인 것 같은데 사연 없이 사진만 보내주셨네요. 노을 지는 하늘 많이들 보셨는지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보내주신 사연 올려놓겠습니다. 땅 위의 건물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밝게 보이고 저 멀리 하늘에 노란 빛이 그리고 구름이 참 예쁘네요. 또 위에 나뭇가지도 살짝 걸쳐있고 네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바르카롤 밴 노래 작품 번호 60 전해드리죠. 러시아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죠.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바르카롤 작품 번호 60,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즘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를 보고 왔다는 분들 사연이 많이 보였어요. 재개봉했죠. 네, 그래서 사카모토의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 스무치 음반에 수록된 곡 탱고입니다. 이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본어로 부른 버전도 있고 오늘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콜롬비아 가수 소라야가 노래하는 탱고를 전해드립니다. 탱고입니다.

누구에게나 몸 어딘가에 하나쯤 흉터가 있습니다. 개구쟁이 시절의 흔적이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이 만든 흉터일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생긴 흉터일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 흉터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열정을 다하느라, 애써 살아가느라,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아픈 몸을 추스르느라 생긴 흉터가 더해지죠. 오랜만에 한 선배님을 뵈었는데 목 아래쪽에 커다란 흉터가 보였습니다. 셔츠 안쪽이라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여서 그런지 붉은 흉터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나지 못한 몇 년 사이에 암투병을 하셨고 목에 남은 상처는 수술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셔츠 단추를 목까지 잠그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감출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단추를 풀어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흉터가 인생과 싸운 전투의 흔적이다. 거기서 이겨서 받은 훈장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보니 이것 또한 우리가 그려온 인생의 무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흉터를 무늬라고 부르는 시선에서 또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날 무늬라는 말이 무척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흉터처럼 비장하지 않아서 좋고 흉터가 다 담지 못하는 여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흉터를 오랫동안 삭히고 삭히면 무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은 수많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희미해집니다. 어떤 흉터나 상처는 갈수록 짙어지기도 하지만 성장하느라 살아가느라 얻은 흉터들은 시간이 지워주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져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희미해진 것들이 뒤섞여 이루는 무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죠. 부드러운 사람, 따끔한 사람, 조용한 사람, 깊은 사람, 누구나 이 중 하나에만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 농도나 함량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무늬를 갖게 되었겠죠. 시간의 무늬 속에서 오늘 조금 더 다정한 내가 되었길 바랍니다.

흉터들이 만들어준 내 인생의 무늬를 생각해본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Always on my mind 로버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OST에서 테마곡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OST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테마곡, 그리고 마들렌 베루가 노래한 라샤 바네스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던 256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니콜라 피오바니의 곡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3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스테트의 지휘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됩니다.

오늘 들으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지난 1월 음악회에서는 거장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스테트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을 선보입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은 블롬스테트의 핵심 레파토리로 손꼽히고 있죠. 그가 여러 무대에서 자주 선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블롬스테트는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을 무려 12번이나 녹음했고요. 평생 동안 이 교향곡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또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안톤 브루크너는 1875년 2월에 교향곡 5번의 작곡에 착수해서 이듬해 1876년 5월에 전곡을 완성했는데요. 교향곡 4번 낭만적을 완성한 지 불과 3개월 후부터 이 교향곡 5번의 작곡에 착수한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지만 이 교향곡 4번과 5번은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이 한결 더 과거지향적인데요. 무엇보다 이 교향곡 마지막 4악장에 후가가 나온다는 점이 참 고풍스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후가라는 음악은 바로크 음악의 거장 바흐가 특히 애호했던 양식인데 주제를 계속 모방하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죠. 그리고 또 후가뿐만 아니라 찬송가풍의 코랄도 이 교향곡 5번에 등장하고 역시 과거의 음악 양식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음악 양식이 이 19세기 작곡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에서 아주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교향곡 5번 1악장은 이제 아다지오의 서주로 시작되는데 바로크풍의 기초 저음 모티브로 시작을 해서 부드러운 울림으로 음향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치솟아 오르듯이 좀 팡파르 주제를 연주하면서 또 코랄 주제가 이어지게 되고요. 알레그로의 주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주부가 되면은 행진곡 주제뿐만 아니라 서주에 나왔던 그 팡파르와 코랄 주제들이 한데 섞이면서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죠. 그리고 2악장은 느린 아다지오

요인데 도입부가 역시 1악장 서주와 아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보에의 좀 애수띈 선율 그리고 현악기의 장엄한 주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악장은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도입부의 베이스 주제가 역시 또 2악장 도입부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템포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 피날레의 도입부는 다시 1악장 도입부와 아주 똑같은데요. 단지 이제 다른 점이라면 클라리넷이 좀 이상한 튀는 선율을 두 번에 걸쳐서 연주하게 되는데 이 반항하는 듯한 클라리넷의 주제가 결국 이 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후가의 주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주제들이 한 대 어우러지면서 장대한 멋진 클라이맥스로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전 4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스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연주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전 4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스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였고요. 지난 1월 13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서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로자문드 서곡을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왁스를 발라서 한껏 머리에 힘을 주고 길을 나섰는데 앞머리에 뿌리가 훤히 드러날 만큼 바람이 붑니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손으로 정리를 해도 금세 다시 흐트러집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초록색 신호를 받아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빠글빠글하게 파마한 머리. 정성껏 만지고 나오셨을 텐데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돌돌 말린 그 머리카락이 푸들처럼 이마를 덮어버립니다. 손으로 넘겨보지만 바람은 또 장난스럽게 머리를 헝클어 놓습니다. 우리는 늘 흐트러지지 않게, 어수선해 보이지 않게 어떻게든 모양을 유지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애써 정리해둔 마음도, 잘 버티고 있다고 믿었던 하루도 한순간 헝클어질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건지 괜히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 헝클어질 수는 있어도 바람이 잦아들면 우리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바람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더라도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명숙 씨 신규 복곡 어느 날 오후입니다. 바리톤 양진원입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습니다. 윤경숙 씨 5019 이토록 그리움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명숙 씨 신규곡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바리톤 양진원의 노래였습니다. 김용호 씨 김진균 곡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 테너 팽재위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김민부 씨 장일남 곡 성류 소프라노 김봉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민부 씨의 장일남곡 성류, 소프라노 김봉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용호 씨 김진균곡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이었는데요.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종영 씨 이수인곡 감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남성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제까지 화나던 꽃들 오늘은 어느새 다 시들고 다 떨어져 간다. 그러나 그 지는 꽃잎들 옆으로 이젠 자기 차례라며 장미꽃들 준비 중이다. 바통 터치 직전에 이어달리기 선수들처럼 슬슬 앞으로 나아가면서 장미꽃 봉우리들 곧 있을 전력 질주를 준비 중이다. 내게도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그 전력 질주를 위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본다.

요즘 여기저기서 장미꽃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이 5월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핸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새싹 0824번, 제 기분이 좋아서 음악이 좋은가요? 음악이 좋아서 제 기분이 좋냐고요? 지금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신 것이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경우라면 사랑 아니면 로또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로또를 맞았던지. 아무튼 기분이 좋으시니까 좋습니다. 2767번, 새싹인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클래식 FM 찐팬인데요. 제가 사는 영종도의 밤하늘은 완전 클린입니다. 다만 별은 안 보이고 내리는 비행기 빛만 가끔 보이네요. 매일 저녁 당밤과 함께 퇴근하는 저는 그냥 웃어요. 그냥 좋아서. 날씨 때문일까요? 요즘 뭐 특별히 행복한 일이 없어도 즐거워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영종도에 사시면 혹시 공항공사 관계자시거나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직주 근접으로 영종도로 이사하시거나 영종도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참 뭐 공항을 좋아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뭐 글을 통해서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조사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아니, 청취율 조사가 이 검찰 조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시즌만 되면 괜히 수험생 모드가 됩니다. 전화 한 통 올까 봐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 철렁하고 마치 제가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괜히 성적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진짜로 우리 협디님 방송이 없어질까 봐 혼자 심각하게 걱정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은근히 사람을 몰고 다닌 타입인데 당밤은 우르르 몰려오기보단 조용히 오래 곁을 지켜주는 유령단의 집단력이 드디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인기 너무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적어주셨습니다. 걱정하실만 하죠. 제가 이 클래식 FM에서 그 어렵다는 프로그램 폐지를 4개나 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당신의 방과 음악도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저희 청취율 조사가 매우 흡족하게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위풍당당 행진곡이었는데 매우 적절한 선곡이지만 저희가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전해드리면서 청취율 이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관심을 넘어서 이 청취율 조사를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6899번처럼 로이로제에 걸리신 많은 우리 애청자분 덕분에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이런 훌륭한 청취율 조사 결과를 이룩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제작진은 이전 청취율 조사 그리고 이번에 청취율 조사 두 번의 도약을 통해서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는 다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5340번 새싹이십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 모임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요. 전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딸 부자 아빠이면서 손주 녀석들이 7명 있는 72세 할아버지입니다. 손주 녀석들이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대견하고 흐뭇하네요.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음꽃 피는 하루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제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지금은 하늘 아래에 계신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 들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도 이 CBS FM 허윤희의 밤과 음악 사이에 신청곡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청취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시간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또 1등을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희 KBS 클래식 FM 이렇게 관대한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갖는 방송입니다. 고추잠자리를 들려달라라고 하셨는데 저희 가끔 길 잃은 사연들 많이 전해드렸었죠. BTS 음악을 틀어달라, 뭐 태진아의 미안미안해를 신청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을 때 저희가 또 참 성실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추 잠자리여서 이 잠자리에 어울리는 자장가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우리 5340번께 조용필의 단발머리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음원 보유 프로그램 희귀 음원 부자 안종호 PD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음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2014년 세상의 모든 음악 생방송 라이브 음원으로 일본의 마쓰이 유키가 기타를 퍼커션처럼 두드리면서 이 핑거스타일 주법이라고 하죠. 리듬과 멜로디를 같이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마쓰이 유키가 연주하는 조용필의 단발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6947번께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코노래 아침,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팸플룻 연주에는 호레아 크루시안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팸플룻 소리가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제게 곧 다가올 희망의 아침을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뭔가 이 계절의 아름다움 덕분에 행복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우리 5340번께서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를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단발머리를 2014년도 세상의 모든 음악 스튜디오에서 마스유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의 음원을 녹음한 것을 성의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2시간 음악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발선에서 한 왼쪽으로 한 5k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정통 클래식 음악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잠시 음악의 외유를 누리고 모차르트를 모셔왔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추 쾌열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입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지휘, 말로 초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추오 퀘르보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였습니다. 레이포비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지휘, 말러 초인부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작곡가입니다. 프란츠 도플러와 칼 도플러 이 두 명이 작곡한 베르디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38인데요. 베르디의 리골레토의 유명 아리아들을 플루트과 피아노용으로 편곡해서 연주회용 소품으로 만든 그런 음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클라리넷 연주자, 먼저 이제 아버지 에르네스트 오텐자머와 또 두 아들도 음악인입니다. 다니엘 오텐자머, 안드레스 오텐자머 이렇게 구성된 부자 클라리넷 트리오 클라리노츠와 빈 비르투오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란츠 도플러, 칼 도플러 형제의 음악, 베르디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38, 오텐자머 부자의 연주였습니다. 클라리노치와 빈 비르투오젠의 연주였습니다. 아, 저희 어제 방송에서 이 데뷔시의 렌토보다 느리게의 침발롱 악기를 프랑스식 하프시코드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잘못 소개를 해드려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매일매일 실시간 선곡표 콩창에 올려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선곡전도사 김영현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주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발롱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형 타연악기입니다. 피아노의 내부 구조와 유사하게 현이 가로로 길게 뻗어 있으며 연주자가 양손에 채를 들고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하프시코드의 국가별 명칭은 먼저 영어 하프시코드, 독일어 챔발로, 프랑스어 클라브생, 이탈리아어 클라비 챔발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이해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음악 평론계 나오셨으면 일타 강사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한 PD, 침발롱,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독어를 배운 DJ, 이들의 이 무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또 김현영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배려와 또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마주보고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영씨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19세기 독일 작곡가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혼과 피아노를 위한 녹턴 F장조 작품 7 듣겠습니다. 다비드 파야트의 혼, 캐서린 스토트의 피아노입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혼과 피아노를 위한 녹턴 F장조 작품 7, 다비드 파이어트의 혼,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인기 요리 블로거 정혜성 작가의 신간입니다. 제철 채소 먹는 기쁨에서 채소 집밥에 관한 페이지 만나봅니다.

밀키트와 외식이 흔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집에서 한 집밥이 그립거나 아쉬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의 집밥은 주로 내가 직접 한 게 아닌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뜻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강조하는 집밥은 직접 해서 먹는 식사입니다. 그런 집밥엔 자기가 원하는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밥을 짓고 나를 먹이는 것은 자립과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수동적으로 먹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전혀 다르다. 스스로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길로 향한다. 그런 가치관으로 저자는 1년째 거의 집에서 밥을 해먹고 회사에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야근을 한 다음 날에도 케일 쌈밥이나 양배추 쌈밥으로 도시락을 챙겨가서 동료들로부터 항상 대단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립적인 집밥은 현실에선 거의 1인 가구에만 가능할 듯합니다. 성인이 2명 이상인 집에서 저마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수동적으로 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할 듯합니다. 물론 집밥 준비와 차림을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어쨌든 누가 하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식사를 저자는 내 입에 가장 잘 맞고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며 유지 비용도 적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채소를 곁들인 집밥을 이렇게 강조하죠. 집밥과 함께 나는 채소를 일상의 동반자로 드렸다. 채소를 일상에 들이면 부엌에 머무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흙을 털어내고 다듬고 데치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수고로움 때문에 나는 채소 집밥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의 삶에서 제철의 채소만큼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 속에는 열무 비빔국수나 깻잎 냉파스타, 대파 떡볶이며 토마토 라볶이, 양배추 야끼소바 파스타 같은 제철 채소 요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요리들을 통해 저자는 살아있는 것들로 채워진 하루의 양식은 고요하고 차분하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제철 채소 먹는 기쁨을 거듭 예찬합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정혜성 작가의 책 제철 채소 먹는 기쁨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아, 저도 이 제철 채소를 먹기 위해서 오늘 새벽 시장에 간 친구에게 오이 50개를 주문했습니다. 오이지를 담가 먹으려고 시킨 건데요. 아, 맛있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스탈레장의 목소리에 제철이 있다면 바로 지금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로 라무 레바겟 파리, 사랑 바게트 파리 보내드렸습니다. 윤지 씨께서 눕방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당밤의 멋진 선곡, 이제 모든 등이 꺼질 시간인데 음악을 듣는 감성의 등불은 아직도 호화찬란, 졸린데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채널을 나갈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당밤 하셨습니다. 채널은 그냥 고정하시고 껐다 켰다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라디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음악을 저희가 보내드리니 누우셨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이 주는 그 감성이 음악과 만나서 여러분을 벌떡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흐의 건반협주곡 디단추오, 바흐작품 번호 974 중에서 2악장 아다주오입니다. 바흐가 마르첼로 오보협주곡 디단추오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죠. 오늘은 비킹그룹 올랍스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바 두 마르, 바다의 삼바였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두시코 고이코비치의 음악을 본인 연주로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알레그로 에이단치오, 인생의 폭풍입니다.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리카르도 카스트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알레그로 A단추,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리카르도 카스트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장미의 계절 5월을 맞아서 올라야일로의 The Rose 2 보내드립니다. 올라야일로의 피아노, 막스 루이즈의 첼로, 12 앙상블입니다.

마이 웨이의 프랑스어 제목 꿈 다비뛰드, 여느 때와 같이 평소처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피송의 첼로, 제롬 듀크로의 피아노, 아드리앙 페르숑의 지휘, 파리 초인부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0일 중에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듣겠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 샤를 듀뚜아가 주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사이 콜만의 음악 It Amazes Me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지 쉐링의 노래와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2장조 쾌일번호 26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를 편곡한 음악입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크리스 보트입니다.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한 시오리쯤 걸어가서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렸죠. 기차 통학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시 쓰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풍경들은 날마다 보는데 날마다 달랐어요. 그게 내 어린 마음을 풍요롭게도 했지만 이제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구포에서 부산까지 6년간 했던 기차 통학을 했던 시절이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됐다. 이 천양희 시인의 말인데요. 힘들 때

사람이죠. 그런데 시인이 얻은 그 위안이 어린 나이에 구포역에서 부산역까지 날마다 왕복 2시간이 넘

예. 고전 스위시대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불행한 사랑의 위로. Tous in Glücklicher Liebe. 제목 그대로 사랑의 아픔과 불행을 위로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게롤트 후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수요일 첫 곡이었어요. 거슬러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땐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들. 날마다 4시에 맞춰 찾아주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노날 가족분들.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곡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깔다라의 꿈의 라지오 디 솔, 태양빛같이입니다. 태양의 빛같이 고이 잔잔히 평온한 물결 위에 쉬고 있네. 그러한 바다 깊고 깊은 그 속에 풍랑이 숨어있지. 기쁜 미소 짓지만 그 미소에 감춰진 마음의 고통, 아프고 괴로워라. 반전이 있는 가사의 노래죠.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바로크시테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까리세미의 빅토리아 미오꼬레 승리다 나의 마음이여 이겼다네 나의 마음은 더는 울지 마오 사랑의 해방이라오 그 부끄러운 구속에서 그 기만 괴로움들 더는 이곳에 있지 않다네 아, 이런 승리를 노래한 곡이었군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안토니오 깔다라의 가곡이었습니다. 태양빛 같이.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가 불렀고요.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 작자 미상의 노래인데요. 사랑 가득한 당신의 눈 Vuestros ojos tienen amor 그대의 눈은 사랑의 묘한 매력을 담고 있어 날 얼게 하고 훔치고 상처 입히고 죽게 하네 연인의 눈빛에 사로잡힌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 스페인의 고음악 앙상블 라 갈라니아의 연주입니다

스페인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스페인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어요. 프란시스코 아세노 마르비에리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르수엘라, 라바 비에스의 작은 이발사 중에서 깐시온 데 발로마, 비둘기의 노래였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마드리드 하늘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날아다니면서 일하고 사랑하겠다는 당찬 포부의 아리아,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17세기 작자 미상의 스페인 노래였죠. 사랑 가득한 당신의 눈. 소프라노 라켈 안두에사가 불렀고요. 라 갈라니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이몬드의 B였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명곡이죠. 아, 인간을 닮은 듯한 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생각이 나네요. 신이 당신의 길을 만들어주리라는 희망찬 노래, 오늘은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여주인공 아가테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Und auf die Wolke sie verfülle. 햇님은 하늘 위에서 빛나리라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연인인 사냥꾼 막스가 사격대회 우승으로 자신과 결혼할 수 있길 기도하는 노래 까바티나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독일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에서 마인 리버 슈반 나의 사랑하는 백조여 였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뒤 떠나야만 하는 로엔그린이 백조에게 사랑하는 엘자를 지켜달라고 부르는 탄식과 이별의 아리아. 테너 마이클 스파이어스의 음성,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하는 레딸랑 리리크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아가테가 부르는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가 불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쾌일번호 165 중에서 세 번째 곡 아리아, 모든 처녀들의 왕이시여, 두 비르지눔 코로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 바우 콜레기움 재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쾌일번호 165 중에서 세 번째 곡 아리아 모든 처녀들의 왕이시여였습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이 불렀고요. 바흐 콜레기움 제펜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발트해는 북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중부유럽 사이에 위치한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일부 내해, 말 그대로 바다 내 바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트 반도 그리고 유럽 대륙 사이에 끼어있는 이 바다는 덴마크 해협을 통해 북해와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오래전부터 북유럽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안쪽 한가운데는 서쪽은 스웨덴 영해, 동쪽은 핀란드 영해에 속해 있으면서 핀란드 본토와 스웨덴 동해안을 잇는 중간다리처럼 놓여있는 다도해, 올란드 제도가 있죠. 섬과 암초의 개수는 약 6,500개에서 6,700개에 이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섬은 뭐 60개에서 80개 남짓이지만 인구의 대부분, 약 90%가 주섬인 파스타 올란드에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도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발트의 한가운데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만큼 올란드 제도는 오랫동안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군사와 해군 거점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었죠. 그러나 크림전쟁 이후 1856년 파리조약에 따라 요새화가 금지되면서 비무장지대로 지정됐고요. 1921년 국제연맹 결정으로 핀란드에 속한 스웨덴어 사용 자치령이자 섬 전체가 영구적인 중립, 비무장지대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올란드 제도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군사적으로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는 조용한 섬 지역이지만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들은 여전히 군사와 해군의 거점이었던 시절의 기억, 또 바다를 사이에 둔 이별의 정서를 짙게 간직하고 있죠. 그런 올란드 제도에서 유래돼서 지금은 핀란드에 속한 스웨덴어권 지역의 민요로 소개되는 노래가 바로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핀란드에 속한 자치령이지만 올란드 제도는 스웨덴어만을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스웨덴어 사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핀란드 민요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스웨덴어 가사로 불리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노래죠. 가사는 전형적인 선원들의 노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합니다.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누가 노 없이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누가 사랑하는 친구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는 바람 없이도 배를 저어갈 수 있고 노 없이도 노를 저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친구와만은 눈물 없이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섬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진 이별의 감정을 잔잔하게 드러내는데요.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이 노래 제목은 18세기 스웨덴 발라드 잘자 잘자 내 사랑의 다섯 번째 연에서 가져온 구절로 이 발라드의 식구가 올란드 제도에서 민요로 재탄생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전체에서는 자장가로도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노래죠. 지금은 핀란드 민요로 불리는 노래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웸칸 세글라 페루탄 윈드입니다.

올란도 제도의 노래, 누가 바람 없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의 하모니, 투츠 텔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핀란드 민요 골랐습니다. 이에반 폴카, 이브스 폴카, 빈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창문은 문학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나 찾아보니 굉장한 분량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부터 카프카의 변신, 은희경의 새해 선물,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창문 이야기, 이별 이야기, 상실과 단절과 그리움의 창문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더군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창문에도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겠죠. 버스의 창문, 지하철의 창문, 퇴근길 상점가의 창문, 기울어가는 오후에 빛이 스며드는 창문에는 한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은 창밖이 환한 오후 6시, 우리 앞에 창문이 눈 앞

싶은 사람이 처음 쓴 안경처럼 세상을 좀 더 잘 보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한 Multicolored Windows였고요. 이어드린 곡 Una Finestra al Mar였어요. 바다를 향해 난 창문이었죠.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유이스 야흐의 곡이었습니다. 유경희 씨, 창문을 열어둔 채 새음의 오프닝을 듣고 있네요. 밖엔 아이들 소리가 아직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김희재 씨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음악에 울림이 좋아요. 라고 하셨고 8260번 쓰시는 분, 지금 창밖으로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건너는 분들이 보이네요. 남편도 모처럼 이른 퇴근을 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평소보다 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샷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Tu m'as dit que j'étais le petit vide que tu as fait.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Song Mille Chansons 이었어요. 10만 곡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이 원래는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사실 바흐의 마태순환곡 가운데 베이스 아리아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를 모티브로 해서 프랑스의 작곡가 미셸 마니에가 전사의 휴식이라는 브리짓 바르도 주연의 영화 르 호프 디 게리에라는 영화를 위해서 그 주제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제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이 Song Mille Chansons이었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0만 곡의 노래. 그 전에는 제인 버킨이 노래한 샹송 Je suis au bord de ta fenêtre 너의 창가에 기대어 라는 곡이었고요. 이인화 씨, 매일 수술을 기다리며 병실에서 듣는 새음. 집에서 평온하게 즐기던 새음을 어제, 오늘은 걱정과 불안감을 품고 방송 듣습니다. 병원 밖 뜨거운 공기, 세상사가 차단된 이곳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음악의 힘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으시고 얼른 또 다 회복하시길 저도 빌겠습니다. 이인아 씨 고맙습니다. 얼른 또 사연 올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신청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곡 같아서 경쾌하면서도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기쁘고 좋은 날이 달력에 많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고통도 담긴 달이라서 이 곡이 더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6947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죠. 헝가리의 전통 춘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쓴 곡. 이 곡을 오늘은 오스칼 오크로스의 침발로 그리고 부다페스트 백인의 집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사후작품 번호 1-5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종오 씨, 지난주에 순천 매산고등학교 26회 3학년 4반 반창회를 가졌습니다. 친우님들에게 세음을 알려주며 들려줬더니 모두가 콩 가입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듣고 있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지난주였으니까 요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위정 씨,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이 보라색 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손뜨개로 뜬 보라색 꽃이 보이실 겁니다. 애청자 최미순 씨가 직접 손으로 떠서 보내주신 은방울 꽃인데요. 손뜨개 꽃다발마다가 그 여러 꽃다발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그 꽃다발마다 무슨 꽃인지 이름표를 붙여서 다른 꽃다발들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종종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두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피자 스미스님이네요. 네,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침 텃밭에서 일하면서 이 곡이 자꾸 생각나서 흥얼거리며 일했습니다. 새음에서 이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다지오입니다. 레모지아조토의 아다지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아조토의 아다지오가 됐지요. 이 곡 오늘은 이 곡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입니다. 다국적 크로스오버 남성사 중창단이죠. 일디보가 노래합니다.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단 일디보가 노래한 지아초토의 아다지오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인데요.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서툴.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이렇게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과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나를 위로해 줄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위로 푸른 밤하늘이 펼쳐지고 붓자국이 물결처럼 일렁이면서 달과 별을 커다랗고 밝게 그려낸 작품이죠. 마치 그 하늘 아래 그려진 생레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이 작품은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죠. 빈센트 혹은 노래의 첫 소절을 따서 Starry Starry Night로 불리는 곡.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에겐 이 곡을 구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수업을 위해 고흐의 전기를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고흐는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예술가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프린트하고 눈앞에 있는 종이봉투에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죠. 고흐에겐 또 하나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88년에 그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죠. 아를레에 머물던 이 무렵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흐는 별을 그리기 위해 자주 론강을 찾았고 밤새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 위해 모자의 테두리에 여러 개의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 속 별이 그토록 크게 그려진 건 그 무렵 이미 그의 시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흐에게 이미 아를레의 별, 생레미의 하늘에 뜬 별이 그만큼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별이 빛나는 밤, 당신의 팔레트를 푸른색과 회색으로 칠해요. 이제야 이해해요. 당신이 내게 하려던 말을. 당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흐를 노래 속에 영원히 살게 해준 곡, 오늘은 영화 러빙 빈센트에 흐르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안 라하바스가 부르는 Starry Starry Night 들어보시죠.

영화 러빙 빈센트는 100명이 넘는 화가들이 6만 점이 넘는 원화를 4년 동안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낸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인데요. 빈센트를 가장 빈센트답게 만나게 해준 작품이었죠. 영화 속에 흐르던 이 곡은 돈 맥린이 곡을 만들며 품었던 최초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874년 1월에 고흐는 동생 태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화가 중에는 좋은,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평범한 사람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흐의 권유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는 날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러빙 빈센트에 흐르던 리안 라하바스의 Starry Starry Night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을 전해드리죠. 그의 피아노 연주로 Discovery at Night입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로리나 맥케네트의 곡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이자 시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를 로리나 맥케네트가 번역을 하고 곡을 붙여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죠. 제목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고요. 그의 피아노 연주 Discovery at Night 전해드렸고요. 3554번 쓰시는 분,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전국의 세무사 가족분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5월이면 정말 바쁘신 분들이죠. 네, 고생 많이 하시고 대부분 그래서 한 6월쯤에는 휴가를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3554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또 8067번 쓰시는 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26일차. 이 맑은 자연이 주는 좋은 기운을 세음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송팀장과 함께 걷고 있는 11명의 남은 일주일을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부엔 까미노 하고 손 흔들어 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1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가 떠오르죠. Part Time Lover. 스티비 원더가 1985년에 발표했던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의 뮤지션 로몰루 고메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삼바 파티, 카를로스 산타나가 작곡한 산타나의 곡이죠. 이 곡, 너를 위한 삼바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오트마 리버트, 기타리스트 오트마 리버트의 음반에서 오트마 리버트와 함께한 밴드 루나 네그라 그리고 원곡자인 카를로스 산타나의 전자기타 연주도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생일 사연 있습니다. 2566번 쓰시는 분, 아침 출근길에도 축하해달라고 사연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퇴근길 재도전해봅니다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2566번 쓰시는 분, 그리고 5823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남편과 함께 반차 내고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은과 함께여서 더없이 좋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 행복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음악에 함께해서 좋네요. 5823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라코르데옹, 제목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제목인데요. 러시아 민요 아디노키 아카르디언이라는 외로운 아코디언이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기타리스트인데요. 윤 라르센과 파스칼 델루첵이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he Oracle이었어요. 신탁이라는 의미죠. 이 곡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곡인데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가 가수 마리아 파란두리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데오드라키스가 작곡한 곡을 마리아 파란두리가 노래했습니다. The Oracle.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브라질 음악이었는데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비니시우스 칸투아리아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쓰고 노래하고 기타를 연주했고요. 마리오 라지니아의 키보드 연주가 함께한 곡 제목이 우마노스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코르데옹이라는 러시아 민요 외로운 아코디언을 기타 듀오로 연주했습니다. 욘 라르센과 파스칼 델 루치에게 기타 듀오였습니다. 7447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 아마도 조금 전 하늘 사진인 것 같은데 사연 없이 사진만 보내주셨네요. 노을 지는 하늘 많이들 보셨는지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보내주신 사연 올려놓겠습니다. 땅 위의 건물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밝게 보이고 저 멀리 하늘에 노란 빛이 그리고 구름이 참 예쁘네요. 또 위에 나뭇가지도 살짝 걸쳐 있고 네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바르카롤 밴 노래 작품 번호 60 전해드리죠. 러시아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죠.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바르카롤 작품 번호 60,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즘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를 보고 왔다는 분들 사연이 많이 보였어요. 재개봉했죠. 네, 그래서 사카모토의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스무치 음반에 수록된 곡 탱고입니다. 이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본어로 부른 버전도 있고 오늘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콜롬비아 가수 소라야가 노래하는 탱고를 전해드립니다. 탱고입니다.

누구에게나 몸 어딘가에 하나쯤 흉터가 있습니다. 개구쟁이 시절의 흔적이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이 만든 흉터일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생긴 흉터일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 흉터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열정을 다하느라, 애써 살아가느라,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아픈 몸을 추스르느라 생긴 흉터가 더해지죠. 오랜만에 한 선배님을 뵈었는데 목 아래쪽에 커다란 흉터가 보였습니다. 셔츠 안쪽이라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여서 그런지 붉은 흉터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나지 못한 몇 년 사이에 암투병을 하셨고 목에 남은 상처는 수술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셔츠 단추를 목까지 잠그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감출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단추를 풀어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흉터가 인생과 싸운 전투의 흔적이다. 거기서 이겨서 받은 훈장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보니 이것 또한 우리가 그려온 인생의 무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흉터를 무늬라고 부르는 시선에서 또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날 무늬라는 말이 무척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흉터처럼 비장하지 않아서 좋고 흉터가 다 담지 못하는 여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흉터를 오랫동안 삭히고 삭히면 무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은 수많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희미해집니다. 어떤 흉터나 상처는 갈수록 짙어지기도 하지만 성장하느라 살아가느라 얻은 흉터들은 시간이 지워주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져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희미해진 것들이 뒤섞여 이루는 무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죠. 부드러운 사람, 따끔한 사람, 조용한 사람, 깊은 사람 누구나 이 중 하나에만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 농도나 함량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무늬를 갖게 되었겠죠. 시간의 무늬 속에서 오늘 조금 더 다정한 내가 되었길 바랍니다.

흉터들이 만들어준 내 인생의 무늬를 생각해 본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Always on my mind 로버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OST에서 테마곡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OST에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테마곡, 그리고 마들레네 페루가 노래한 La Javanesse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던 256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니콜라 피오바니의 곡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명작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59년 모노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퀘엘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류 멘츠의 지휘로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 크게 갑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번호 1의 3 준비했는데요. 아주 명료한 연주로 또 음악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단체죠. 부시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번호 1의 3번 부시 트리오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쾌엘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루 멘츠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체인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퀘르 503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앤드루 맨츠가 주의하는 스코티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중심 시간대에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피아노곡 로버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번호 17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피아노곡 뭐 수없이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단연코 첫 손에 꼽는 곡이 바로 판타지입니다. 슈만 자체뿐 아니라 낭만주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판타지 C장조 리스트에게 헌정이 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이런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의 시구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대지의 꿈 속에서 모든 음을 뚫고 하나의 조용한 음조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위해 울려 퍼진다. 왜 여기서 이 시를 인용했는지 지인에는 울려 퍼지는 음조를 슈만은 베토벤의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곡이 베토벤 기념비 건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시를 인용한 시점에서 본다면 베토벤의 기념비에 관한 일은 이미 기한이 끝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만과 교제를 심하게 방해받고 있던 시기였죠. 슈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악장이 느리다는 점에서 환상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번호 17,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1959년 모노 실황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3장조 작품 번호 17, 세베아토슬라 브리히터의 피아노 1959년 모노 레코딩, 실황 레코딩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영웅의 장송행진, 구르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라이프지

프란치 리스트의 교향시 가운데 영웅의 장송행진 설보노 102 코르트 마주어가 주연하는 라이프치히의 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출근길에 쌀을 조금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저귀는 새들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은 커다란 성취나 화려한 업적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생명을 아끼는 마음, 남 모를 배려들이 모여 부드럽고 따뜻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도 작은 마음 하나 보태면서 시작해볼까요? 첫 곡, 박경훈이 작곡한 5월 순수한 사랑, 앙상블 사이의 연주입니다.

아시안 플라워, iOS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 5월 순수한 사랑, 앙상블 사이의 연주였죠. 이른 아침 누군가의 작은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겠죠. 작은 배려 하나가 하루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줄줄 쫙쫙 합창하며 시냇물 어우러지는 소리. 흘러가는 물을 보고 안장 내려놓았어라. 지친 말 여물을 먹이는 사이 먹고 남은 도시락밥 물고기에 던져주네. 맑은 날 짙은 그늘 강촌의 버드나무 날씨도 따뜻하여 들꽃들 피려하는도다. 서울 하늘 덮고 있는 먹장구름 바라보며 머리 돌려 다시금 시름에 잠기노나.

입니다. 물가에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말은 염물을 먹고 사람도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은 물고기에게 던져주기도 했어요. 들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날씨에 여유롭게 휴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을 보면서 시름에 잠겼습니다. 목적지에서 곧 만나게 될 일이 떠올라 마음껏 쉴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청성 자진한 입, 윤병천의 대금연주입니다.

윤병천의 대금 연주로 청송 자진한 잎,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의 목소리로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창가구 개면주 초수대엽 청성령 김병호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진도 씻김굿 중에서 남도 사면을 태평소와 무가의 진형준, 장구 박환영, 진 최우성이 연주합니다.

나 계셨네. 일왕시 시절에는 철로제도 상납하니 53불 나 계시고 최성나무 나 계셨네.

진도 씻김 곳 중에서 남도 사면을 진형준의 태평소와 무가, 박환영의 장구, 최호성의 징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주민요 가운데 검질 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밭 매는 소리라고도 해서 밭에서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래죠. 검질은 잡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사대소리라고도 하는데 후렴구에 사대로다란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설은 이렇습니다. 검질 짓고 골로 진 밭에 사대로나 우기멍 가게.

앞멍에랑 드러나오라, 뒷멍에랑 나구나 가라. 앞멍에는 앞 반머리, 뒷멍에는 뒷 반머리를 뜻합니다. 고리진 밭에서 잡초를 뽑자면서 앞뒤 밭을 모두 돌자는 거죠.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 다음 사설입니다. 나 인심이 내 얼마나면 오뉴월 검질을 내 혼자 비리. 자신의 인심이 얼마나 좋으면 혼자서 김을 다 매겠냐고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혼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설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적에 영화를 보려고 나왔건만은 영화는 간 곳이 없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주에선 주로 여인들이 일을 해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고단한 모습입니다. 그럼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강덕이 작곡한 새 울림, 박형례의 소금, 이정표의 가야금, 김용민의 첼로 연주입니다.

새우림, 박형리의 속음, 이정표의 가야금, 김영민의 찰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고 합니다. 책임과 돌봄의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오늘도 생동하는 5월의 초록 속에서 마음 가득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경모가 작곡한 나무새 달빔의 연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비아지노 마리니의 성악곡 새로운 5월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 새로운 5월이 주는 기쁨이요. 저 멀리 동쪽에서 아름다운 태양을 이끌어내어 만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네. 앙상블 비반테 노래와 연주입니다.

휘파람의 여운이 귓가에 남는 비아지오 마리니의 새로운 5월의 즐거움 앙상블 비반테의 노래와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건반음악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모음곡 6번 2장초 바흐 작품 번호 817번인데요. 알르망드로 시작해서 쿠랑트, 사라방드, 가부트, 폴로네즈, 브레, 미뉴엣, 지그까지 전곡입니다. 오늘은 파질 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연주로 함께 하신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6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7 전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록의 심포니아 2장조입니다. 제목은 심포니아이지만요. 고전주의 시대 교향곡과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트리오 소나타 형태로 전개되는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입니다.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요하네스 게바우어가 이끄는 고음악 앙상블 카메라타 베를리넨시스가 연주합니다. 베를리넨시스는 라틴어로 베를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록의 심포니아 2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요하네스 게바오가 이끄는 카메라타 베놀리넨시스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14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텔레만의 작품 만나보시죠. 타필무스의 원에 있는 사성부 소나타 G장조인데요. 1악장 라르고, 알레그로 라르고, 2악장 비바체 모데라토 비바체, 3악장 그라베, 마지막 4악장 비바체까지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솔로이스트가 연주합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타펠무직 1에 들어있는 4성부 소나타 G장조 전곡,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17세기 스페인 음악가 루이스 데 브리세뉴의 곡 에스파뇰레타 전해드립니다. 뱅상 드미스트르가 이끄는 르포엠 아르모니크가 연주합니다.

스페인의 춤곡 리듬을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으로 풀어낸 루이스 데 브리사뉴의 에스파뇰레타, 뱅상 듀미스트르가 이끄는 르포엠 아르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프랑스 춤곡으로 마칩니다. 루이 쿠프랭의 바스크의 브랑렐, 피터 호프드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루이 쿠프랭의 바스크의 불황래, 피터 호포드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버터를 만들 수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주변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또 그룹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터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퍼백에 단맛이 없고 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과 소금을 넣고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어서 10km를 달리면 지방과 액체가 분리되면서 버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좋을 땐 점심시간이 참 기다려집니다. 서둘러 먹고 나가서 햇살 보며 걸을까, 아예 도시락 들고 나가서 먹을까 하면서 말이죠.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올 생각에 많이 설렙니다. 그렇게 밖에 나왔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면 야외 음악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입간판엔 연주자와 오늘의 연주곡이 적혀있고 길 가다 멈춰던 사람들이 청중이 되죠. 오늘 점심엔 5월의 야외 음악회 어떠세요? 미국의 방송인 딕 클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이다.

0: 알렉산드르 브로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중 3악장 노트르노 안단테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음악은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 사운드 트랙이다. 미국의 방송인 디클락이 한 말입니다. 서울 명동 성당에서는요. 5월 한 달 목요일 12시 15분 앞마당에서 5월의 명동 오후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에서는 6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12시 20분에 정오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들은 점심 서둘러 드시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명동성당 앞마당에 가시면 플루트와 아코디언 연주가 오늘의 배경음악이 돼줄 겁니다. 뭐 주변에 야외 음악회가 없더라도 공원 나가셔서 벤치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혹은 클래식 FM 들으시면 그게 나만의 야외 음악회가 아닐까요? 5월 14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 강성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에드워드 엘가, 바이올린 소품,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류트 모음곡 중 1곡,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까미오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약장 이와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음악의 스승들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체르니를 잇는 최고의 음악교사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목한 퀴즈도 바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 재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대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커피 쿠폰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혹은 콩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뭐 유튜브 댓글로도 뭐 참여 방법 어떻게 하는지 신청곡 어떻게 보내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네, 샵 9310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8도나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은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에도델가 바이올린 소품 작품 번호 15번 중 아침의 노래 브로스키 콰드렛의 연주였습니다. 끝번호 3707 쓰시는 분입니다. 늘 천사처럼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라디오 통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박동일 씨 축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장분들 힘내세요. 출발 FM과 함께와 늘 함께하는 이 아침 시간 행복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생일 사연 전할 때마다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 남편 옆에 천사 아내가 있었군요.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한답니다. 박동일 씨. 3707 쓰시는 분이었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끝번호 2673 쓰시는 분입니다. 1년 전쯤 운전을 시작하면서 쭉 듣던 출발 FM과 함께 어제 아기 낳고 회복하면서 듣고 있어요. 운전할 때도 회복할 때도 제 마음에 안정을 주네요. 퇴원하고 아기랑도 함께 들을 생각에 설렙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와, 어제 출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이렇게 클래식 FM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네 클래식 음악을 들었겠네요.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조기 교육 잘 받는 아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다 KBS 클래식 FM 덕분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커피 쿠폰을 드리는데 이게 커피를 당분간 드셔도 되겠죠? 예. 건강 잘 회복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드시죠. 2673 쓰시는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아나 비도비치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 첫 번째 곡 전주곡 아나비도비치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라벨의 라팔스 준비했어요. 20세기 초 프랑스 근대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19세기 유럽을 풍미한 빈 왈츠의 경이를 표현하는 관현악곡을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빈이라는 제목까지 정해뒀는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가 자원 입대하면서 작곡은 잠시 뒤로 미뤄졌죠. 그리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군수품 트럭을 몰며 사선을 넘나들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고 건강 악화로 부적격 제대를 했죠. 집으로 돌아온 뒤 작곡을 시작해 전쟁이 끝난 1920년 파리에서 라발스를 초연했습니다. 그는 악보 첫 장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었어요. 소용돌이 치는 구름 사이 왈츠를 추는 이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점차 구름이 흩어지고 붐비는 홀이 보인다. 장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마침내 포르티시모에서 샹들리에 불빛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1855년경 황제의 궁전. 이 라벨의 설명처럼 저음의 현과 목관 소리가 그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궁전의 무도회가 보이며 왈츠 선율이 들려옵니다. 마지막에는 절정으로 치닫다가 한순간 무너지며 끝이 나죠. 전쟁을 겪고 돌아본 이전 시대의 풍요와 번영 듣겠습니다. 라벨의 라발스 마르나보노 72번 클라우스 맥켈레가 지휘한

모리스 라벨, 라발스, 마르나 번호 72번, 클라우스 맥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끝번호 7277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아이와 등교 준비, 출근 준비를 하며 클래식 FM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째가 됐네요. 바쁜 아침이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선율 덕분에 저희 가족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라디오를 들으며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라 점심시간을 쪼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서툰 손가락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음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가장 행복한 건 아이가 기분 좋을 때면 이 라디오에서 들었던 곡을 휘파람으로 휘휘 불며 노는 모습이에요. 클래식 FM이 선물해준 이 일상의 평화가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고맙습니다. 와, 점심시간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군요.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체르니 단계신가요? 학생 때는 뭘 배우라고 하면 뭘 자꾸 배우냐고 배움이 참 싫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배운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즐겁게 피아노 배우시고 또 얼마나 늦었는지 나중에 또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7277 쓰시는 분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까지 4주간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닷새간 감상했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를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쉬, 아르카디 블로도스, 블라지미르 호로비츠, 임윤찬,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들었었는데요. 오늘 2악장, 3악장 듣겠습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작품 번호 30번 중 2악장 인터메조 아다지오 아타카 3악장 피날레 알레브레베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피아노 연주와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내일은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6분입니다.

미국의 방송인 딕 클락이 말했습니다. 음악은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이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맥스 스타이너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타라의 테마,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에르네스트 쇼송, 바이올린, 피아노,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시실리안네. 역시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줄리어드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와 함께 호르네 볼렛의 피아노 선율로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569 쓰시는 분입니다. 전남 벌교에서 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에듀택시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15분여 동안 출발 FM과 함께합니다. 여학생 4명은 승차하자마자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등교를 하죠. 재기발랄한 여학생들이 말 없이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음악 이전에 침묵을 배우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박수를 보냅니다. 자라나서 어디에선가 들었던 음악 소리가 나면 아 그때 에듀택시에서 들었던 그 음악인데 하고 기억해준다면

카미유 생상스 교향곡 3번 작품 번호 78번 오르간 중 2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프레스토 마에스토소 알레그로 피터 허보드의 오르간과 샤를 디 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끝번호 9671 쓰신 분입니다. 오늘은 남춘천 여중 현장 체험학습 날입니다. 1학년은 레고랜드, 2학년은 롯데월드, 3학년은 에버랜드로 갑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야, 오늘 날씨 참 좋은 날이잖아요. 다들 너무 신났겠는데요? 뭐 선생님이시겠죠?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신나고 선생님들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힘든 날일 텐데 네,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별탈 없이 잘 돌아올 겁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808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레트로 라디오를 선물 받고 입문 4일째입니다. 큰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울림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오늘도 좋은 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뭐 항상 큰 거, 새 거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오히려 이런 레트로 라디오, 뭐 레트로 카메라, 레트로 옷, 뭐 새 것, 뭐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좀 옛 것의 느낌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좋은 음악에 또 특별한 재미까지 더해지시겠습니다. 7808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음악 감상하시죠. 끝번호 4289 쓰시는 분입니다. 아까 러시아 음악가 소개하는데 블라지미르. 아, 역시 노어 전공자 하셨네요. 편안한 목소리여서 나중에 클래

지금은 꼭 진행해 주세요. 블라지미르. 이거는 뭐 딱히 러시아 전공 때문은 아니고 저 우리나라도 구디를 구지라고 발음하니까 뭐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나중에 클래식 음악 진행하게 되면 저 잊지 마시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한번 클래식 음악 관심 계속 가져보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4289 쓰시는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 커피 교환권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 거 맞죠?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 1823년 12살 소년 프란츠 리스트가 체르니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베토벤을 찾아갔습니다. 베토벤은 심한 귓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아끼던 제자 체르니의 추천이기에 리스트를 만나줬죠. 리스트는 베토벤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바흐 평균율을 치자 베토벤 선생님은 다른 조로 조바꿈 해보라고 하길래 그렇게 쳤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 녀석이 대단하네, 사나운 녀석이야 라고 하셨다. 어려서부터 19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전 유럽을 순회하던 리스트는 37살의 카롤린 공작 부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이마르로 사랑의 도피를 했는데 리스트는 거기서 13년간 지내며 연주자로서는 은퇴하고 대신 지휘와 작곡 그리고 교육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머물던 바이마르 알텐부르크 저택은 전 유럽 청년 음악가가 몰려드는 성지가 됐죠. 리스트의 작업실엔 에라르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그리고 베토벤이 치던 그랜드 피아노가 또 한 대 놓여있었고 거기서 매일 오후 수업이 열렸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일일이 가르칠 수 없자 리스트는 1대 다 수업, 즉 마스터 클래스를 구상했어요. 실력 있는 학생 여럿이 차례로 연주하고 해석을 공유합니다. 또 리스트는 직접 연주해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도 많은 배움을 얻죠. 귀족들도 이 수업에 참관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청강생이겠죠. 더욱이 리스트는 보수도 받지 않고 가르쳤는데 가능성 있는 젊은 음악가를 만나는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대 피아니스트의 계보는 리스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리사이틀이라는 독주회를 창안했고 그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니까. 오늘까지 살펴본 대로 베토벤에서 체르니로, 체르니에서 리스트로 피아니스트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그럼 체르니를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 베토벤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리스트의 작품에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립니다. 오늘 3분 백과에서는 음악사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 프란츠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제자인 체르니의 제자였고 수많은 피아니스트를 길러냈죠. 그의 제자들이 유럽 대륙은 물론 전세계 피아노 음악을 이끌었는데요. 워낙 제자가 많아서 1대1 수업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1대 다수의 방식, 이것이라 불리는 특별한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살아서 21세기로 온다면 분명히 이것이 열릴 겁니다. 이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기자회견, 2번 국회 청문회, 3번 원데이 클래스, 4번 마스터 클래스. 아하.

제가 나머지 세 군데 다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못 가봤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니까 제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귀족 청중이 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되는 것보다. 이제 들려드리는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콩 메시지로는 정답 받지 않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7번, 리스트 작품 번호 464의 7번 중 2악장 알레그레토, 시몬 그라이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리스트 작품 번호 464의 7번 중 2악장 알레그레토, 시몬 그라이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내드린 화목한 퀴즈, 오늘 정답은 4번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아, 제가 기자회견도 가보고 국회 청문회도 가보고 원데이 클래스도 가봤는데 마스터 클래스는 앞으로도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번호 9435 쓰시는 분입니다. 출근길 타이어가 찢어져 견인차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퀴즈는 풀어야죠. 정답 4번입니다. 이야, 견인차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화목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예, 9435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10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출발 FM과 함께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3561 쓰시는 분입니다. 아내는 해외 출장을 갔고 초등학생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 전에 빨래를 개며 클래식 FM 듣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출근해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잔뜩 쌓인 빨래를 개다 보니 아내의 빈자리가 더 느껴집니다. 아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전우가 지금 어디 사라지셨군요. 그 아내의 해외 출장을 대하는 태도는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지금은 중요한 전우가 출장을 가셨군요.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역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8919310이죠. 제가 쿨FM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예.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전 9310번입니다.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3314 쓰시는 분입니다. 190일 된 아기와 클래식 FM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기 엄마입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게 됐는데 아이와 차분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어서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한 줄 신청곡은 아가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제4번입니다. 아가가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을 좋아합니까? 벌써 취향이 나중에 호른 거장이 되려 그러나. 야,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좀 미래의 거장들 많이 봅니다. 예, 아가 클래식 팬 혹은 미래의 거장을 위해서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4번, 쾌 번호 495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엘릭 프랭크 게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4번, 쾌활 번호 495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테, 엘릭 프랭크 게밀의 호른 연주,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미래의 호른 거장이 신청하신 신청곡이었습니다. 끝번호 0162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후 아나운서의 진행과 목소리를 사랑하며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1인인데요. 한편 지금 방송 중이신 아나운서님도 진행이 참 좋네요.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클래식 진행하시길요. 아유, 감사합니다. 며칠만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던 이재후 아나운서의 음성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아는 이재우 아나운서는 휴가 중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 또 부담이 한편으로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진행하는 건데요. 작년에 한번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네, 클래식 FM 진행하시는 다른 선배님들이 조만간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음악은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배경음악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흥규, 조충식,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자연, 대지, 침묵, 명상, 그리고 차. 이 단어들은요, 법정 스님이 생전에 적어놓은 사유노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래요. 이 단어들만 봐도 그분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어떤 일상을 보냈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